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메들리 이어드립니다. 편안하고 따스하게 다가오는 보컬이 매력적인 틈이죠. 오벳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러빔 말 그대로 참 사랑스러운 팀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리스너스의 조금은 경쾌한 느낌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긴 새 프롬가시 들려드리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여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시편 91편 4절이에요. 그가 너를 그의 날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깃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가락이 되시나니. 아멘. 그분의 날개 아래 오늘도 우리는 피합니다. 그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와 손가락이 되신다고요? 그 약속 붙들면서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기로 해요.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차유미였습니다.

열어서 우리 풍성한 은혜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 제1성결교회 임선혜 권사예요. 저는 가정주부, 교회에서는 설교자,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극동방송 홍보를 많이 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2: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은 복음을 늘 자랑하며 극동방송을 홍보하고 계신 임선혜 권사님입니다.
1: 항상 극동방송을 켜고 차에 시동을 켜면은 극동방송이 나오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말씀, 찬양 또 많이 위로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송이라고 널리 널리 알려주고 있어요.
2: 임 권사님은 대전에서 인천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차 안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1: 저희가 청주에서 살고 있을 때 대전에서 나오는 극동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가기 전부터 켜놓고 또 밖에 나가도 항상 켜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인천으로 이사와서는 남편을 출퇴근을 시켜드렸어요. 여의도까지. 늘 극동방송을 같이 켜서 듣고 또 저녁에 퇴근시킬 때도 극동방송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다니고 또 교회 구역 식구들 태워가지고 새벽기도 다닐 때도 극동방송 항상 켜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느 분 차 시동을 켜면 항상 극동방송이 나온다. 그렇게 또 설교 중에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2: 극동방송이 도대체 임 권사님께 어떤 도움이 된 것일까요?
1: 극동방송 통해서 말씀 항상 들으니까 제 신앙에도 엄청 도움이 됐었고 뭔가 궁금하다 싶으면 답이 항상 나왔어요. 극동방송 통해서 서울에서 뭐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은 전부들 또 구역 식구들이랑 전부 다 모으고 또 서울까지 또 가고 그랬어요.
2: 임선혜 권사님은 부군의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자랑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1: 1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전신 마비예요. 식사도 못하셔요. 7년 이상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제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죠. 병실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큰 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서 그거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꼭 제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죠. 숨 쉬는 거 감사했냐, 밥 먹는 거 감사했냐,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변화되어지더라고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이 모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명이라고 또 홍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분의 이모님 계시는 분도 작년에 다른 방송사에 세구자씩 지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뭐 지금 생각은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님 그분한테 부탁을 또 드리려고 전파 선교사 해주시면 사실 그 금액에 비해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셔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0: 최춘섭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안부 전하고 하시면서 또 저희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얼마간의 도움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고 정말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보지만 최고의 방법은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시는 것,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믿으시고요. 또 이번 전파 선교사 모집을 통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전파 선교 헌금을 후원했어요. 선생님 정말 예수님 꼭 믿고 구원 받으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1: 인생의 스승이신 너무나도 고마운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0: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렵다 해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혼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전파 선교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머물지 말고 전파 선교사 후원자가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임선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0: 왕대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예,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세 번째 예배자 요백에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얻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에 예배에 참 성공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요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고는 요백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력서를 써내려가듯이 그의 성품은 어떻고 그의 환경은 어떻고 그의 자녀들은 어떻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재산 목록까지 이렇게 쭉 써내려가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많은 설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가 책 보면 알듯이 그죠? 한마디의 단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해도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뭐 이 교회의 지킴이 같은 사람이다. 지킴이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뭐 나머지가 다 설명이 되듯이요. 이렇게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한마디의 단어가 이 욥 전부를 설명하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할렐루야. 예.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라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만약에 이 경외한다는 말을 쓰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 같은. 그래서 저 북한의 김씨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렇게 손 들고 동상을 만들고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신에게 절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쓸 수 있는 귀한 단어인데 이 단어에 적합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그 복의 증거가 그 사람의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요. 1절 말씀에 그의 고향이 어디냐? 우스 땅에 사는 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스라는 곳에서 욥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3절에 표현하기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력한 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두 가지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그 우스 땅은 욥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땅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면은 설명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요, 마치 풍수지리 사상과 같아가지고 땅과 생각할 때에 인생은 좀 전문 용어를 빌리면은요, 인생은 개판이어도 그죠? 조상 묘.

만 잘 쓰면은 복을 받는다. 이게 풍수지리 사상이에요. 그런 것은 뭡니까? 내 삶이 어떨지는 상관없다. 조상 묘자리가 좋으면, 땅이 좋으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주 엉터리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인생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풍수지리 사상은 뭐냐? 땅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땅에 의해서 그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땅이 좋아야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으면 땅도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삭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전공이 목축인데 농사를 짓습니다. 그것도 흉년에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결실합니까? 백배로 결실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니까 그 이삭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풍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좋게 하고 우리 삶을 영광되게 하려면, 아름답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주변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해요. 인맥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이제 열심과 부지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좋아지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주변이 좋아진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구질구질하고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면은 그 가정 가문의 구질구질함들이 다 물러가고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 역사들 한번 보십시오. 그게도 마찬가지죠.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왕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좋아 보여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그냥 이웃 나라에 잡혀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에 그 땅도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산, 양산, 또 울산,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산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북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의 나라가 이 땅들이 좋아지려면은 우리 포도원 교회가 조국의 새벽을 깨우며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등 따쓰고 배부르고 복을 받았는데 주변은 다 망했더라.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고 넘치고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포도원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만족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북구가, 부산이, 양산이, 울산이, 우리 조국이 좋아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내 주변에,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도둑놈 사기꾼이 이렇게 득식을 하느냐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 없는 환경을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찌하면 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똑부러지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시면요, 주변이 좋아지고 환경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환경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또 복을 보면요,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1절을 보니까 그의 성품을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뭘 하고 싶어지냐? 주님, 나 좀 바뀌고 싶어요. 새로운 삶 살고 싶어요. 뉴 라이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향해서 변화의 길을 가고 싶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결론은

변화이죠.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 바로 성품의 온전한 변화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때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아홉 가지 열매. 이 아홉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다 캐릭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가장 먼저 내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린 다음에 이렇게 밥 먹다가 안색이 변해가지고 인상 쓰고 그렇게 버럭하거나 그럴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회의를 하는데 회의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짜 성령이 우리 중심을 잡아줄 때에 그 열매가 아름다운 캐릭터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이렇게 그늘 또 1절 하반절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니까 손과 발도 바뀌더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무엇인지 열심을 해야 돼요. 손이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뭘 말합니까? 악에서 떠났다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서 어떻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등을 치거나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은 이렇게 어느 다른 도시에서 미국에서 일인데요, 어떤 이 가게를 갖다가 매매를 하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이제 합당치 않은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그대로 말하면 그죠?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 말에 이분이 모든 손해를 다 긁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다시 되돌려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 아, 이분은 정말 참 예배자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고서 그분을 보니까 잠시 잠깐의 물질의 유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분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마치 하수구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면은 가만히 두면은 너무 이렇게 맑아 보여가지고 그물 떠다가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짝대기를 집어넣고는 이렇게 한번 휘젓고 나면은 생선 뼈다구부터 시작해 온갖 게 다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사실 정상이죠. 그런 나도 모를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다른 게 아니죠.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없이 나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죄인인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그 주변의 땅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또 이렇게 그가 무슨 복을 받았냐 보니까요, 그의 자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에 보시니까 몇 남매를 두었습니까? 10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이렇게 두었다는 거죠. 많죠. 10명이면 10남매라는 거죠. 근데 그 10남매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많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복이다 그래 말해요. 그러나 자녀가 많기만 한 것이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욥처럼 할 때에 자녀가 많은 것이
넉넉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뭐냐? 4절과 5절을 가보시면요. 욥이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생일잔치를

자녀들이 합니다. 내가 생일이니까 누이들을 청해가지고 친구들 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나면 또 욥이 뭘 하냐? 자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이리 모여라. 그리고는 뭘 합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없었는가?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죄를 범한 것은 없었는가? 그걸 가지고는 명수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불러내 가지고는 각자의 예배, 각자의 재물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열 명의 자녀들은 참 복받은 집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 실패하면요, 실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농사 실패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데 내 장례 위원장 목사님 누군지 불분명하다거나, 내가 죽었다가 눈을 떴을 때 어디서 눈을 뜰지 잘 헷갈린다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옥황상제 앞에서 눈을 뜰지, 부처님 앞에 눈을 뜰지, 주님 품에 눈을 뜰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품 안에서 눈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사람은요, 나 못 죽어 하면서 막 손톱으로 벽을 긁어가지고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소리도 하죠. 저기 시커먼 옷 입은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어떠하냐? 어린 아기가 점점 더 이렇게 어릴 때 기저귀 차고 엄마 젖 먹으면서 아기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또 연세가 드시면 또 그런 과정을 지나잖아요. 어린 아기처럼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이렇게 뭘 할 수도 처리할 수도 없는, 그렇게 되다가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덥석 안기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자식 농사를 실패하면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좋은 것을 물려주어도요, 그 자녀가 하나님 한 분 잘 섬기지 못하고 세상 앞에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면은 부모의 인생이 많이 허무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자녀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것저것 세상 앞에 참 네 앞가림 잘해라, 그런 얘기로만 살았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섬기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우상 노릇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자녀가 원한다면은, 자녀가 원한다면은 모든 것을 다 따라가는. 예. 이제 뭐 입시철이 되어지면 이렇게 당연히 자녀가 원하는 대로 모든 방향을 맞추어서.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모예요. 그랬었는데 이렇게 고3이 되니까 어머니 권사님 찾아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올 한 해만 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이렇게 신촌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어요. 신촌이라고 촌은 아닙니다. 예. 그 독수리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길 들어갔는데 이제는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왜냐, 어머니가 보기에 공부하는 대학보다도 더 시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니까 우상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연세가 드실수록 어떡하냐?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야지 부모가 자녀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어찌하면 그래 될까요? 내가 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영적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권세 앞에 자녀들로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강태강 목사님이라고 미국 LA 남가주에 있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의 형님은 아주 고위 공무원이고 동생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동생 가운데 이분도 군목 출신으로 아주 유능한 그런 목사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늘 아침 되면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린대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 제대로 공부도 못

다신 분이에요. 근데 불러 그 어머니에게 오늘 중요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를 못 받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를 바꿔준다 그래요. 너 왜 그렇게 거기다 다 머리를 갖다가 디밀면서 어머니에게 기도해달라 하느냐. 어머니는 이 산수도 잘 못하실 정도로, 그죠? 자녀들은 고등수학을 한다면은 수학에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인데 뭐냐? 하나님이 어머니와 함께 하니까, 예,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섬기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그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자식놈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도 그게 항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우리 부모님들이 다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중요한 의무이지만 자식 뒷돈 대주거나 사고 처리해주는 보험사 지원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야단칠 수 있는 존재다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야단칩니까? 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어머니는 작은 거룩한 잔소리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한 분 잘 섬겨야 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얘기한다면은, 그리고는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자녀 옆에서 이렇게 무릎을 탁 꿇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 그럴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럴 때 아버지들은 때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저도 어떨 때 미국에 있을 때 옷을 편안하게 입다가도 애들이 온다 그러면은 아내가 그러죠. 여보, 아이가 오니까 의관을 정제하시오. 그러면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도 오늘 그냥 편하게 드리지 하다가도 드는 생각이 몇 번 보여준다고 애들하고, 그러면서 다시 옷을 입고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아빠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룩한 잔소리를 합니다. 교회 갈 때는 양말 꼭 신고 가라. 치마가 짧다. 여름에는 소대나시 입으면 안 된다. 주목받는 옷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떠냐? 예. 자녀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말합니다. 그렇게 잔소리 자꾸 하면은 관계가 나빠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다고 듣질 않아요. 이래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이인데 왜 좋은 것을 들리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청개구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어떠합니까? 비만 오면은 개골개골 하면서 그 엄마를 그리워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을 치면은, 말을 하면은 그리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렇게 바뀔 가능성조차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아주 자유의 나라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법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요. 네. 아이들이 식당에 가면 한국은 좀 자유로운데 미국에 있는 식당에서 애가 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방해주면요, 애를 당장에 딱 움켜쥐고요, 예, 애가 바둥바둥하는 애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가차없이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딱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학교 가도 이렇게 주위가 산만하고 이러면요 타임아웃이라 해가지고 저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감옥은 아닌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주의를 주게 만들어요. 절대로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얘야 살아보니까 돈이 제일 좋다더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는 방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딜리버리 룸이라 그래. 딜리버리. 배달 오잖아요. 한국 오니까 뭐 배달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전날 전화해도 다음날 또 배달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딜리버리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부정모혈로 내가 만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온전

0: 편하게 자녀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녀 특세가 이어지는데요. 전쟁 나가기 전에 뭘 해라 합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나가라 했어요. 우리가 한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아이들과 함께 뭘 하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출정식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영재가 아니라 똑똑 아주 지니어스한 그런 영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존재로서 세워지는 그 기준을 갖다가 이 닷새 동안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래서 네 번째 이 욥이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뭐냐? 3절을 보니까요. 재산 목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왜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독하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서 복을 받았을 때는 두리뭉실하게 복받았다 카더라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재산을 말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선명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욥이 받은 물질의 복을 내용 항목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양이 등장하고 양이 7천 마리요. 양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바쳐드릴 재물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만 많으면 복받았다 한다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물질은 많아서 복이라면요. 실제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가난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알았는데 뭐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고급스러운 죄를 짓고 해외 원정까지 나가면서 죄를 짓더라고요.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려요. 많다고 다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께 바쳐드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좀 안 되면은 경제가 나빠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은 진짜 기도할 제목은 뭐냐? 하나님께 바칠 게 줄어드는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는요 특별한 방법으로 문 닫을 것은 문 닫게 하시고 문 열 것은 열게 하셔가지고는 여러분 구멍가게가 망해야지 기업되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씨도 보면은 그 쌀집이 잘 계속 그냥 잘 되고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막히니까 다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히고 열리는 것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안빈 낙도가 아니에요. 강호에 낚싯대 들여오고 세월을 낚으면서 유유자적하고 소박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외연을 확장해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많은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재물이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사랑하는 권속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 욥과 같은 복을 받는 예배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에 위치한 포도원 교회 전남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연휴 기간 중 내린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은데요. 더 큰 피해 없이 시간 빨리 잘 복구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기도 제목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강석화 목사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얼음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괜찮으신지요?
1: 네, 괜찮습니다. 많은 비 피해가 많아서 네. 또 많은 또 근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잘 복구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우리 위로 메시지와 함께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른다 말씀했습니다.
0: 아멘.
1: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결단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요동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소망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분들과 또 방송가족 모든 우리 성기는 이들이 순수 복음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전파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저번 주에 동해안 지역이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비를 주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상하는 수준을 넘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만사에 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장되고 화평한 날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목사님, 네.
1: 네, 그렇습니다. 비가 너무 안 와서 많은 기도를 했었는데 네. 비가 한꺼번에 내린 지역이 많아서 또 수재민이 생겨난 것 그래서 여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일기와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0: 아멘. 목사님, 네. 아, 요즘 기후 온난화를 넘어서 열탕화라고 하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우리 개개인마다 지구 환경을 좀 보호하는 그런 마음 실천이 또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일기와 날씨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0: 주님.
1: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였건만 또 비가 지나치게 많이 와서 또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한 또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국민들이 수재민들이 생겨납니다.
0: 주님.
1: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이제 비를 제어하시고 조절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0: 아멘.
1: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또 수재의 피해가 나는 지역이 없게 하시고 피해가 난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잘 복구되게 하시고 또한 이분이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 재건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우상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때에
0: 주님.
1: 진정한 화평과 또 평안한 날이 안정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기후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복된 날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일어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와 소망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피해 입은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땅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6206번님의 기도 제목 우리 모두의 마음인 줄 압니다. 피해 보신 분들 우리 목사님 기도처럼 빨리 복구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평강이 시간 빨리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1: 아멘.
0: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1314번님이

0: 계신데요. 75세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신데 간과 폐 염증 수치가 호전이 안 되어서 항생제를 바꿔가며 치료 중입니다. 2주 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치료 손길이 임하셔서 몸속의 염증들이 사라지고 호흡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1: 네, 1314번님, 예, 지난번 아버님의 그 폐혈증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급속히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성길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날 대신하여 십자가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 아버님 치료하여 주시고 폐혈증이 주님. 즉시 호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간과 폐 염증 수치가 호전되게 하시고 항생제를 치료하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의학적으로도 치료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속히 임해서 우리 아버님의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 폐의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호흡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약한 아버지와는 장기의 치료하는 능력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바라보니 하나님의 살아신 손으로 붙드실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314번님의 아버님께 연락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1069번님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의 따님인 백장미 양이 중국에서 20여 년간 공부를 하고 8월 21일과 22일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네. 의료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네 1069번님.
0: 네. 네.
1: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0: 네.
1: 이제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에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0: 아멘.
1: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0: 아멘.
1: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영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1069번님, 우리 교회에서 따님이 백장미 양이 이렇게 중국에서 20년간 공부하고 이제 21일 21일 8월에 의사면허 취득한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선한 역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료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요정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그 잃어버린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귀한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하셔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버지 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드립니다. 8249번님이시고요. 저희 남편이 부정맥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요. 요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장 압박이 있어서 오늘 당일 예약으로 병원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원인이 밝혀지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네요, 목사님.
1: 예, 8249번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치료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0: 아멘.
1: 저도 예전에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처음에는 약을 먹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0: 아멘.
1: 남편의 건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하시고 또 강건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와 권능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여종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 남편의 부정맥 증상이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진이 함께 하셔서 그 심장의 증상들이 호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더욱 보시기에 좋게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인도 밝혀지게 하시고 그러나 모든 것의 증상이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라면 염려건 시극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아뢰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드시고 시간시간마다 심장박동이 원활하게 하시고 부정맥 증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급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나음받을 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우리 파리 사고부님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남편의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목사님을 지금 가까이 뵈면 전혀 건강에 이상이 있던 분이시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1: 예전에 좀 그랬습니다.
0: 목사님 건강한 모습을 함께 네.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8249번님의 남편분도 꼭 네. 그러하시리라 믿고 아멘.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7087번님입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 폐암 말기신데요. 자녀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는데 한계점이 옵니다. 매일 방문하려고 하면 어떤 날은 너무 가기 싫은 날도 있고 두 분 다 예수님 모르셔서 특히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요.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부모님을 부담감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 없이 섬기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1: 아멘.
0: 목사님 제가
1: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0: 네, 먹먹합니다. 우리 네. 7087번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1: 아버지.
0: 네, 부모님 꼭 아.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구원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기도 제목처럼 네, 네 간절히 바라봅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아,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혈액암이고 폐암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여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다.
0: 주님.
1: 7087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응답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머님께서 다른 이전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0: 아멘.
1: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갈대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가 인자가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7087님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혈액암 폐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0: 아멘.
1: 그 혈액암 증상

0: 피암 증상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주시며 주님께서 머리 발끝까지 모든 치유하는 능력이 여호와 라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어머님 또 이전에 열심히 다니는 종교가 있지만은 그 종교보다도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도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부모님이 함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섬기고 부모님의 영혼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드시고 구원으로 친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구원과 치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7087번님 힘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우리의 힘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길이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0: 아버지.
1: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걱정을 내려놓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5084번님이신데요. 교회 정은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36살인데 어릴 때부터 많은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태 신앙임에도 20대에는 방황도 하고 주님을 외면했지만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님이 갖고 있는 질병인데요. 궤양성 대장염,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섬유 근육통, 빈혈, 편두통,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빈맥증후군, 미주신경성 실신,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메니에르, 이석증, 이명, LGG, 서브클래스, 선택적 결핍, 너무나 많은데요, 목사님.
0: 네네.
1: 다 나열할 기가
0: 그렇습니다.
1: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합병증이실까요?
0: 네. 네.
1: 대뇌, 동맥류, 협착 등으로 면역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0: 네.
1: 정은혜 자매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질병의 증상이 너무 많아서
1: 네, 네. 다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0: 다 고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만
1: 네.
0: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아시고
1: 주님.
0: 계실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는 역사가 또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주님.
0: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시간 우리 정은혜 자매님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혈액이 맑아지게 하시고 근육과 뼈, 인대, 관절, 골수의 신경세포에 하나님의 생기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 아멘.
0: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약한 것, 아픈 것, 그 상한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모태신앙으로 하늘에 나와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
0: 한 달에 한 번 면역주사 맞는 것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0: 모든 것이 하나님께 치료하는 과정임을 믿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정원의 자매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존귀 찬양 받으시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원의 자매를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네, 5084번님의 기도 제목 정은혜 자매님 꼭 일어나실 줄 기도하고 아멘. 또 믿습니다. 아멘. 1040번님의 마지막 기도로 네 이어드립니다. 그렇죠. 이번 주일 오후에 아들 가족이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아랍에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 3명도 주께서 키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하셨습니다.
0: 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가족을 네, 또 아랍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의 심령이 여간 애타지 아니하고 또 간절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셔서 영혼구원의 귀한 역사가 저 아랍 땅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 우리 세 명도 주께서 참 강건하게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 1040부님의 아드님 가족이 우리 손주들이 함께 가족이 선교사 파송을 받게 하시고 아랍 땅에 저 잃어버린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일으키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악한 영이 쫓겨림을 당할 것이고 새방울을 마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음받는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육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가시며 성령께서 파송받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귀한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아랍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 명도 주께서 지혜와 아버지 사랑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악기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선교 현장의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계속적인 중보하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 심령과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길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하나님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양 돌려드리는 귀한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0: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다섯 손가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골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예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데 이건 뭐 제가 딱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서 반드시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풍성한 감사가 있는 것, 그것 저는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별로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를 하거나 그냥 아무 일이나 무턱대고 덮어두고 감사하는 사람, 기도 중에도 그냥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와 같이 매사에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렇게 말하는 걸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지는 않던가요? 언제나 감사하는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길이 마비된 그날도 여인은 직장으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했던 한 말이 땡큐 로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날씨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던 직장 상사는 아니 뭐가 감사하냐며 비꼬아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길이 미끄러워서 걷기 힘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럴 수 없어서 엉금엉금 기어야 했던 구간도 있지만 길 수 있는 무릎과 손이 있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기어서 출근을 하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상사가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내가 기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의 끝판왕인 것 같죠. 솔직히 저는 이런 글을 읽으면 이게 제가 꼬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이 되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을 놓고 보자면은 감사보다는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9개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9에 대한 그 아쉬움을 누르고 하나 남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일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어딘지 모르게 좀 억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뭐가 감사합니까?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이 척서윈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한 구절입니다. 인용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나에게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거보다도, 교육보다도, 돈보다도, 실패나 성공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인생은 내게 일어난 10%의 일과 그에 대한 반은 90%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조금은 억지스러운 면도 있어 보였지만 그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귀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 감사의 시도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담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진 관점 때문에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더 나아진 환경이나 더 나

가진 조건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서 하는 감사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만약에 조건이 채워지지 않거나 또 그 채워진 조건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채워지면 감사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무조건 옳고 무조건 나쁘다는 그 선입관을 우리가 조금 없애고,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는 바리새인은 무조건 나쁘다 그 선입관 우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또 서두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목적을 잠시만 좀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본문을 딱 본다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가증스럽고 위선된 친구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생소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함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무엇보다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성공적인 삶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기도가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뭐가 문제여서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 기도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풍족한 대한민국, 그것도 잘 사는 해운대에서 비교적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집집마다 자식들 문제로 속아리를 속을 끙끙 앓고 있는데 저희 집 자식들은 모두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또 무엇이 다릅니까?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잘된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시편 2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의 이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기도를 다윗에게서 배웠다고 해도 일리가 있다 생각될 만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바리새인이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기도했을기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이 감사는 지어낸 감사가 아닙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자세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 의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자기 의고 자기 공적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꼬박꼬박 소득의 십일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다른 죄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됨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리와 다르게 거룩하게 산 것을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기도는 사실은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감사하다며 하는 말이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던 면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난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이 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가 없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네가 목회를 잘 못해서 그렇다. 좀 제대로 해라야. 은연 중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은 내가 다 목회를 잘해서 그렇다. 저의 의의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감사를 했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저의 의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무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입니다. 자기 의의 특징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입니다. 자기 의는 반드시 무시, 비판, 정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의로운 겁니다. 나의 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향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내 의가 더 부각되는 법입니다.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타인을 향한 무시가 있고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들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언정 절대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 앞에서 자랑을 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의 이 감사 덩어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순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그 마음의 기도였다면 자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기도 가운데 세리를 무시하지도 말았어야 합니다. 거기서 왜 세리를 무시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무시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오히려 우월감을 갖고 형제를 멸시하고 자매를 소외시키게 만든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자랑이고 교만이며 자만이고 자기 의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이 비유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감사하다고 기도했지만 그 감사는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감사가 자기 의의 표현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으려면 자신의 무가참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감사도 잘난 척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란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냥 너무 좋다는 그 행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분이 주셨다는 고백이고 인정입니다. 감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나에게는 없다는 고백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세리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는 정말 부끄러운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낫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억지스럽습니다. 그건 저는 이 본문을 이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본문의 비유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낫다는 세리의 우월성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건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 경건과 또 그런 바른 삶, 그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 못 따라갑니다. 기도 생활에서도 경건 생활에서도 세리는 바리새인의 발끝에도 쫓아오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은 사람이면 바리새인들 나쁜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정반대쪽에 있는 세리에게 몰표를 우리가 몰아줍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곡해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의인보다 죄인의 편이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의인보다는 죄인을 훨씬 더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 세리를 칭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던 세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란 은혜에 대한 철저한 인정입니다. 주님이 세리의 그 면을 보신 겁니다. 그 면을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는 왠지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만사가 풀릴 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죄성은 형통할 때 감사를 쉽게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강할 때보다는 오히려 약할 때 감사하기가 더 쉽습니다. 세례의 경우가 바로 그 점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한 예인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감사보다 병든 사람이 하는 건강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절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하는 감사는 다 위선이라든지 부자가 하는 감사는 다 자랑거리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다분하니까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감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풍요로움이고 그것을 누리는 나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부자가 가장 큰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의미 있는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임을 아는 사람,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가장 큰 감사, 가장 의미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더 많이 가진 사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잘못 아셨습니다. 감사는 그것이 많든 적든 이것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웃을 수 있는 것들, 그 일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감사

0: 다할 수 있는 또 다른 상황 하나를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남은 것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부족함 때문에 하는 감사 말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크게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크게 보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약하고 아프고 가난한 것그 자체가 감사할 조건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약함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게 될그 강함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귀한 것이 있다면 약함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손길이 아니면 사실은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사할 뿐입니다. 신앙에 자기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 같지만 자기 의가 드러난 그 기도 안에는 썩은 악취가 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인들을 뼈저리게 경험해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마치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것처럼 다들 신앙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바리새인의 그 자기 의를 발견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침몰된 신앙, 자기 의에 잠식된 그런 기도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리고 나의 기도생활에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얼마나 혐오하셨습니까? 저는 자기 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있을 때 자기 의는 들어올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기도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된 감사의 내용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기도생활을 하면서 자주자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지, 오롯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또 이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경계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참 경건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의로 비춰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 존경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자기 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또 저희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월 18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참된 자유를 소외된 이웃과 나누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섬김의 시간에서는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옥,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억류자 가족들에게 격려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교총은 예배 직후 한반도 평화 기여와 세대 갈등 극복, 북한 억류 국민의 조속한 송환 촉구 등 4대 입장

0: 땅을 담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란 제목의 광복절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23개 신학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직과 사역, 섬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 앞에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전국 신학대학교 학생연합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300여 명이 모여 리폼 2026 다시 출발을 주제로 대각성 집회를 열고 신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신학생들은 기성세대를 탓하는 대신 무감독 시험 추진을 통한 정직성 회복, 교육 전도사가 부족한 작은 교회 현장 봉사, 재난 현장 봉사단 조직 등 자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영섭 대표는 정직과 사역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비어가는 작은 교회를 외면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빈 브라운 에즈버리대학교 총장은 주일과 월요일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며 개인의 영적 각성이 공동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은 일상 속 정기 후원과 현장 봉사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고양시에서 3천원 김치찌개 식당 따뜻한 밥상 일산 백석점을 운영하는 전지웅 목사가 교회 밖 청년들을 위한 환대 식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지웅 목사는 2년 전 6월 식당을 연 뒤 자립준비 청년과 은둔 고립 청년, 인근 그룹홈 아이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3천 원에서 9만 원에 이르는 선결제 영수증과 쌀 후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이 식당에서 일하며 신앙적 온기를 되찾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 목사는 청년을 도움받을 대상이나 프레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함께 수다 떨며 동행하는 관계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모유진 씨는 교회가 문제를 다 해결해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태근 3.1교회 목사와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가 설교 준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더라도 본문 연구와 성경적 삶의 순종은 설교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움채플에서 열린 월드사역 설교 세미나에서 송태근 목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자료 분석과 설교 구조를 잡는 데 활용하고 있지만 본문과 씨름하는 핵심 과정까지 맡기진 않는다며 끊임없는 성경 파고들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강사로 나선 유기성 원로 목사는 인공지능은 회개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할 수 없다며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설교대로 살아가는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에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월드사역연구소 소장 최병락 목사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을 후배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전하는 것이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28번째 분립개척교회인 거룩한 빛 등대교회 설립까지 2년에 걸친 준비과정과 노하우를 담은 백서 나누고 세우는 교회 이야기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분립개척을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건물 중심이 아닌 모교회와 파송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사역으로 규정하고 청빈 과정부터 동참교인과 마중인 모집, 인큐베이터 과정, 형제교회 협력 방안까지 실제 경험을 풀어냈습니다. 설명회를 거쳐 지원 규모를 3억 2,040만 원으로 확대한 교회는 정착교인인 동참교인과 한시적 조력자인 마중인을 모집하고 11차례 준비기도회를 갖는 등 파송 전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곽승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담임 목사는 분립개척은 희생 없이 이룰 수 없다며 당회와 성도 모두가 한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했기에 건강한 교회 분립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별과 같이 빛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볼까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짧은 연휴가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연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어떻게 보내시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는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시와 그림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16분 27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지난 짧은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삶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셨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짧은 연휴를 맞아서 제 가족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함께 부산에서 이곳저곳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휴식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작은 자취방에서 내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생활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처음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가족은 떨어져 지내야 좀 친해진다, 더 가까워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곤 하시거든요. 저는 근데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말이죠, 붙어 있으면서 복작복작 지내면서 때론 다툴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보내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35분 25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앱에서 무료로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이번 짧은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509번님께서 피디님 반갑습니다. 시편 40편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피디님 가족분들이 한여름에도 옹기종기 모여 애틋한 마음이 서로를 더 행복하게 보낸 시간들이었네요. 축복드립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9509번님 시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9509번님께서도 이번 연휴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277번님께서는 예스!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점심은 수제 만둣국 먹었어요. 와, 수제 만둣국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욱 풍성한 점심시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 든든하게 수제 만둣국 드셨다면 이 시간 휴식

0: 속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부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24절의 말씀 중 16절까지 오늘 함께했습니다. 시편 3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를 단단하게 받쳐주시는 반석이자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 같은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여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첫째,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이 얼마나 풍부한 옥토인지 설명했지요. 오늘 본문부터는 주제를 바꾸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며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경계해야 하나요?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하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철과 동이 은금으로 증식되고 풍부해지니 성경 공부 모임이 어느새 골프 모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되고 번성할 때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고난이 없고 재산이 풍부하며 자녀가 잘되길 기도할 때가 많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공과 번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기에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안 거예요. 그렇게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제가 부잣집 장로님 댁 아들에게 시집가니 모든 사람이 교회 잘 다녀서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실상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것은 풍부한 재물과 좋은 집 때문이 아니라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남편을 마주하며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제 생명을 내놓고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곧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바라며 기복적으로 기도하진 않나요? 잘되고 번성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을 붙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둘째,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14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왜 이렇게 열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광야를 가리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해요. 그 광야에 불뱀이 왜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했기 때문이지요.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백성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짚는다는 것은 곧 나의 원망과 불평, 실패와 죄악까지 함께 고백하며 그런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에요.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하지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복인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곧 출애굽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 건지셨는지, 고난 중에 불평하는 나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되새기고 나누는 것이 곧 간증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출애굽 간증은 무엇인가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 모습까지 정직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0: 면 하나님 탓하며 내 능력과 손의 힘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고서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년기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원룸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결합하신 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게 8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나쁜 형들과 어울리고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부모님 몰래 제멋대로 오토바이를 샀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다 알아서 할수 있다며 마음이 교만해졌지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 선생님들의 염려와 충고는 다 무시한 채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주변의 신고로 하루에 두 번이나 파출소에 잡혀가는 멸망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제 탐욕만 구하며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경험하고도 오토바이의 쾌감을 끊지 못한 저는 또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샀다가 얼마 못가 부모님에게 들통나면서 오토바이를 향한 탐심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가 돼요. 앞으로는 제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절제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중학생 아이도 이렇게 간증을 잘하네요. 오토바이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생각하며 꼭 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은 그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우상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욱 찾기 쉽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에요.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구하며 그것이 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을 외치던 교만한 저희입니다. 잘 되고 배부를 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임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를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손길을 날마다 되새기며 저의 출애굽 간증을 잊지 않고 나누길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그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과 부모님과 공동체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온 많은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C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석 달치 월급을 한 번에 받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공지하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 갔더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어떨까요? 지금 북한 노동자의 현실이죠. 북한에서 쌀 1kg 가격이 북한 돈으로 약 4만 원이라고 하는데 석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도 남는 돈이 고작 2만 원도 안 된다고 하죠. 가족들은 물론 본인 혼자도 한 달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북한의 주민들도 점차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가 무색하게

에도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3년 연속 3%나 성장했다고 하죠. 하지만 주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져만 가고 식량난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조차 사치가 되고 꿈이 되어버린 북한 땅. 하루속히 북한이 무기 개발이나 핵 개발을 통한 정권 유지의 꿈을 버리고요. 사람들을, 주민들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을 쏟기를 바라면서. 이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양평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어플리케이션 9507님 이 문자처럼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적어주셔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자유를 주세요라는 6089님의 문자처럼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의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써 내려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역사를 구하면서 남과 북의 앞날을 밝혀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첫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부천에서 버스 기사입니다.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6478님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 주셨는데 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시면서 방송을 듣고 계신 걸까요? 아, 제가 부천 갈 일이 없어서 이 버스를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우리 6478님 출석 인사 첫 번째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한 소식, 궁금한 소식 전해주고 있는 극동방송 웨피데이로 모두 보이세요 하시면서 6089님 감사합니다. 웨피데이 함께 하시면서 오프닝에서부터 여러 이야기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또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함께 이 화제를 던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렇게 오해피데이도 많이 전해주세요. 광주에서 오신 9003님 반갑습니다. 서현에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번주 퀴즈에 대해서 어제 나누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냐고 극동방송이라고 하니까 오늘도 북한 얘기를 더 들려줘야겠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북한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어요. 세 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쌀 1kg도 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나눴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뭐 나눌 수 있는 소재긴 하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북한의 주제들은 아니죠.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전해주면서 함께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가지치며 나눠가면서 준비된 다음 통일세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의 가정에서도 오 해피데이 방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1370님 아마 접경지역 인근에는 FM이 좀 들리지 않을까요? 황해도에서 오셨던 한 형제님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는 그 당시에 TV까지 잡혔다고 해요. 이게 전파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잘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TV까지 들리고 보이고 방송도 너무 잘 들렸다고 하는데 아 듣고 계실까요? 부산입니다. 북한의 젊은이들로부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의 젊은 층들, 북한의 청년층들이 변화하고 있죠.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리는 그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청년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이를 위해서 출석 인사로 여러분 기도의 한 줄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푹푹 찌는 대전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하셨는데 대전은 지금 기온이 많이 높나 봐요. 여기 서울에서 보는 창밖의 하늘은 햇살은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이렇게 너무 궁금하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오 해피데이에서는 이제 썸머 스페셜을 마치고 한 편 차이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하고요. 매일같이 또 다르게 만나보는 코너들로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이 코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 후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영어 찬양 후에 한 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뼘 차이 여러분 출석 인사에 이어서 도전해주세요. 썸머 스페셜 동안에 만나봤던 통일 배우기에 이어서 남과 북이 어떤 한 뼘 한 뼘의 차이가 있는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석 달치의 북한 노동자의 월급으로도 쌀 1kg을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것저것 공제하고 수중에 들어오는 돈으로는 쌀 1kg도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로 나누는 이 한 뼘 차이,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해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한 공장 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이 근로자가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이 정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이거를 듣고서 몇 번이나 검색해봤어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읽은 이게 맞나? 1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드릴게요. 남과 북은 같은 원화를 쓰는데 그 가치가 달라서 좀 이해가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 1번 600원, 2번 6천원, 3번 6만원. 보기 세 가지 다 말이 안 되죠. 600원, 6천원, 6만원. 한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온 이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던 북에서 온 한 청년이 얘기를 해준 본인의 월급이에요. 한편 차이도 그렇고 북한 소식을 나눌 때 북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이 우리는 이 정도로 준다, 이렇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증언에 따르면 나오는 정보들이 많은데 오늘의 한 뼘 차이, 북한의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이 청년이 받았던 월급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약 600원, 약 6천원, 약 6만원.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쵸. 6753님도 설마요 하시면서 3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번도 몇 분 나왔고요. 6만원도 많이 나왔고요. 설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 기사를 읽고서, 이 내용을 읽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진짜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계산을 잘못한 줄 알았어요. 1번이 600원이고요. 2번이 6천원. 3번 6만원 가운데 정답 기다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 무엇 하며 또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함께 써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네.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0: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북한에서 오셨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UN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0: 2021년이요?
1: 네.
0: 얼마 안 됐어요.
1: 5년 정도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1: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0: 아.
1: 뭐 친척 간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네. 나올 수 있죠.
0: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1: 네, 어떻게 운이 좋게 네. 제가 이제 그 뽑혀가지고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네. 가정 어떤 이런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0: 20대 때 나오신 거죠?
1: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0: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1: 그냥 아파트 건설합니다. 살림집 건설.
0: 그래서 건설.
1: 뭐
0: 네,
1: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네.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0: 보통

0: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1: 아, 저가 국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0: 중학생
1: 8년?
0: 때,
1: 예. 네.
0: 네.
1: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국동방송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덜리 속에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시내 산에서 뭐 십계명 율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0: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1: 네,
0: 독특하다,
1: 그래서
0: 뭔가.
1: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저를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에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민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에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에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0: 그 동화를 읽은 적이
1: 네, 동화를
0: 있으세요?
1: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 에집트에 대한 이야기구나. 에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0: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1: 네, 그건 다
0: 있어도
1: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시리즈로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외국 명작 동화집이라고 해서.
0: 약간 소설 같은
1: 맞아요. 만화
0: 장르처럼.
1: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잘.
0: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1: 맞아요, 맞아요.
0: 내용들을.
1: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아, 거기에 이제 에집트 왕자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에집트는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1: 네,
0: 하셨잖아요.
1: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0: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1: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하나는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 때, 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0: 주파수를
1: 예,
0: 못
1: 주파수를 못
0: 잡게.
1: 잡게, 그 빈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예,
0: 직접.
1: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잡히고, 뭐 알지 못할 거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0: 한국 방송이라고 나오니까
1: 네,
0: 한국이 나와서.
1: KBS는 알아요. 한국 방송이라고. 왜냐면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또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 방송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0: 교류한 게 많았죠. KBS랑
1: 네, 맞아요.
0: 북한이랑.
1: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돌리게 돼요.
0: 무서워서
1: 예, 네,
0: 이렇게.
1: 돌리게 되는데, 국동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군 끝나고

0: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아, 그게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막,
0: 웅장하게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성도 와, 크고,
1: 오.
0: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거기서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란 소리 들었으니까,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예,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안 해주는데,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 탄생 1년을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초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형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0: 네.
1: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더네요?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었고,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뭐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0: 네,
1: 거예요?
0: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200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12제자까지 알고.
0: 열두 제자는 알았어요. 근데 네, 12제자까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이러면서 종교 역을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0: 그 선생님이
1: 선생님이셨네요.
0: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찬양이 기억에 난다는 우리 조금 전 함께했던 이 형제님의 이야기와도 같이 그 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북녘 땅에 전해질 때 그곳의 역사의 그 열매 하나하나가 오늘도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소만과 함께 OEP데이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의 한평차의 정답도 기다려보고 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리고 선물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북한의 한 공장 노동자가 받는 한 달의 기본 월급이 얼마일지 600원, 6천원, 6만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OE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망고집 파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광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깃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선물 협찬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또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이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돼요. 정답 도전은 해주셨는데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10분도 안 된다는 사실이, 그리고 오늘의 정답이 참 말이 안 되는데요. 북한의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지금 환산을 하면 600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번 정답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4천원, 5,6천원 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북한의 화폐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600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실제로 한 달에 600원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0: 뜻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받는 공식 월급 외에도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거나 부업을 하고 또 밀수를 하거나 이렇게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민들이 많죠. 그래서 주어진 곳을 벗어나서 더 장마당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자본을 가지고 장사나 유통에 투자하는 이른바 돈주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받는 월급 600원과 실제 주민들의 생활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장마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의 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수치죠. 이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서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아닌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일상이 아닌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참 심각하군요 하면서 0782님도 보내주시고 설마 하면서 6천원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북녘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세요. 우리 약속했다 믿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AP데이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고요. 오늘 출석 인사 그리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따로 방송 마치고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 답장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주임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들이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 앞자리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0: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들을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했는데 여기서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복음의 진리를 잘 요약한 것으로 유명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던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음의 진리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죄와 비참함의 구덩이에서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로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명부에 이름 올린 것 가지고 혹은 교회 오래 다닌 것 가지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 것 가지고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나의 죄와 비참한 인생의 상황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며 도우심을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자는 성향이 바뀌고 인격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새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거듭난 새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를 구분하였습니다. 순종의 자녀와 불순종의 자녀를 구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서 벗어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음행이란 헬라어로 포르네리아인데 남자든 여자든 돈을 벌고자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헬라어로 아카다레시아인데 이것은 육체적 불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헬라어로 프로네키아인데 더 가지려는 욕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였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더러운 것,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했을 때 이 더러운 것,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셨을 때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부정, 영적인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어둠의 자녀, 옛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속에

더져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속이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목자요, 종교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며 속였던

0: 자들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므로 살면서 이제 죄를 지어도 구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삶에 침투하는 이방사회의 성적인 타락, 즉 음행, 더러운 것, 도덕적이고 영적인 불결함, 탐욕, 술 취함, 방탕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내게 그런 완전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선행이 구원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내가 그런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될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 의가 구원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행과 의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의로움과 그런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의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 보혈로 죄삼받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성향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반복하는 악인,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자녀들,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사기꾼들의 헛된 말에 속지 말고 회개하여 칭의받고 성화로 나아가고 성화에서 영화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평안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244-8

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 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편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 노래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의 시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 척박한 유다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 중에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중요한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분주하게 살아갔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벅찬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자매요, 함께 시온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겠구나.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면서 오늘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분주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세요. 바쁘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다는 것이죠. 적자 생존, 무한 경쟁, 물질 만능, 이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과 육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듯이, 그 성산에 모여들듯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지친 몸을 깨우고 주의 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반가운 얼굴들을 바라보시면서, 아, 이곳이 나의 평안의 장소이구나,

지치고 힘들었던 나의 일상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면서 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구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 그 고백을 느끼며 그 벅찬 감격을 느끼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함께 사는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보라. 이 감탄사로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시작하고 있어요. 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모여드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이 경이로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 뜻이 이 말씀에, 이 감탄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연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합하여. 이 단어의 의미는 함께 한 마음이 되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들어올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다. 다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이 성전에 모여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다. 그 의미예요. 그리고 동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함께 한 자리에 머물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명장면이 뭘까요?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 마음이 되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명장면인 거예요. 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며 피조물을 지으시며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예요. 그 단어.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어졌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전에 오르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고 아름답도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 앞에 달려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이만큼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만, 너는 교회 나와서 이만큼 헌금해야만, 너는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완벽한 성품을 갖춰야만 내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흩어졌던 믿음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자리에 머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 보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무슨 조건이 이루어져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선하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보네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몽상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만다. 굉장히 무서운 통찰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몽상, 에이, 교회가 왜 그래? 이해할 수가 없네. 그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야. 이것을 먼저 주장하고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신실하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들어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형제자매들, 그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교회 자체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몽상으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나와 전혀 다른 형제자매가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요. 얼굴을 보면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함께 사는 축복, 함께 누리는 축복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 그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이 등장하는데 이 아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기름이 얼굴을 흘러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신 축복은 위로부터 부어진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내린 축복이 그 기름 부심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대제사장의 대제사장 아론의 가슴에는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흉패를 입고 있어요. 그 흉패 이름 하나하나로 하늘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의 얼굴을 흐르고 예수의 눈과 예수의 귀와 예수의 입술을 지나서 예수의 심장을 흘러타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손과 발을 지나 그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야 될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축복,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러한 의미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축복한다. 그 의미예요. 우리가 나누는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한다라는 영어 단어, bl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유래를 아십니까? 이 단어가요, 전혀 뜻밖의 단어에서 유래를 해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 bleed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bless, 축복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 의미예요. 축복한다는 것은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른다.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만 진정으로 그것이 축복한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냥 말로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축복할 때 God bless you 이런 축복의 말을 나누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 그 문장의 의미가 뭐예요? 그 인사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예요. God bless you는 단순히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눈과 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눈과 귀로, 육신의 입술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이 심장으로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보라 볼 때 그 눈이 미움의 눈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귀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이해되지 않은 그 말들이 이제는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입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메시지에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내 성도,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으로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갈 때 그 영혼을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동체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흘러내려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런 축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함께 사는 축복의 공동체 그 최종적인 모습을 마치 풍경화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이 나오는데요. 헤르몬산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레바논의 경계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해발 2814m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8개월 이상이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남방에 있는 시온산으로 내려오는데요. 반면에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높이가 800m, 매우 척박하고 황량한 산입니다.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언덕에 불과한 산이에요. 어떻게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2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남쪽의 작은 언덕, 그 시온산 가운데 그 헐몬의 이슬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연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절 끝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영생의 복이 임한다.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변찮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변찮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 영생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 누리는 축복, 함께 살아가는 축복, 내 기준과 내 몽상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공동체의 평안과 화평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은 메마른 공동체 안에 은혜의 이슬이 내리게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 두 가지 섬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것. 너희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들어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염려가 있는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형제를 섬겨주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형제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뼈를 때리는 경고의 말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조만간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죄의 고백이 있고 또한 죄의 용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느 지체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그거 내 잘못이야. 내 실수야.

0: 내가 부족했어. 그렇게 하고 말았어. 그 죄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 네 잘못이지. 당연히 네 잘못이지. 왜 그렇게 했어? 왜? 좀 신중하게 하지 좀. 아니에요. 그 죄의 고백을 들었을 때는요, 죄의 용서의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미처 챙기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신경 쓰지 마. 내가 도와주지 못한 나의 잘못도 있어. 그렇게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 영혼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 지내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죄를 용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섬김과 희생과 용서의 이슬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라, 동네 중앙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8월 18일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연휴 대체 휴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오늘 잘 복귀하셨습니까?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특별히 자,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오늘도 분명히 듣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오늘 펼쳐집니다.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나 메시지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새깨라 보물 퀴즈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핸드폰 꺼내셨어요?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Pony Quiz. 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0: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정답 보내시면 좋은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지금 타이밍을 놓쳤던,
1: 네.
0: 타이밍을 아주 많이 놓쳤던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천사 전영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고요. 개복교회 고현집 사님도 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예.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셨어요, 목사님? 자, 자, 오늘 보물 퀴즈 여러분께서 정답을 이따가 꽁트를 듣고 또 꽁트를 듣고 나서 여러분께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또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또 꽁트를 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꽁트에 푹 빠졌다가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잘 듣고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예, 기회. 예, 예.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2: 예,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예, 예.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입니다. 예.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어가고요.
2: 예.
0: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예. 뭐라고 보내야죠?
2: 아, 교회 안 다니는 무교생, 다니는 분하다가 중단하시면 방학생, 그리고 통화 가능하면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 한 줄에 쭉
0: 그렇습니다. 쭉. 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은 방학, 방학이라고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2: 예.
0: 정답 옆에다가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고
2: 예.
0: 아, 내가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2: 아, 그 무교생.
0: 그러면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2: 예, 무교.
0: 무교나 아니면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하신 분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정차까지 가능하다. 예. 이러신 분들은 통화 가능. 예,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오늘 꽁트는 예.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큰 제목의
2: 예.
0: 모세 지팡이 매직 물쇼. 마술 버전입니다. 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2: 예.
0: 투덜투덜하는 관객이 나오고
2: 예.
0: 하나님이 나옵니다.
2: 예.
0: 하나님.
2: 예. 예.
0: 자, 누가 누구를 맡을지 여러분은 그건 알아서 이렇게 상상해 주시고 예, 모세도 나왔다가 관객도 나왔다가 하나님도 나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샵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2: 예.
0: 꼭 좀 보내주세요.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3: 신사 승려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 원정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광야의 마술사 모세 인사드립니다. 수리 수리 수리 마술이 비둘기야.
4: 헐, 마술? 매직쇼고 나발이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땀만 빼는 이 마술쇼. 아유, 환불 요청합니다. 모세님, 마술로 비둘기 대신 미네랄 워터 한 병만 뽑아주세요.
3: 그게 마술은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카드 마술이랑 동전 마술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쩌죠? 잠시만요. 뭐라도 나오게 하겠습니다. 수리 수리 마술이 얍!
4: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목말라. 아, 물 필요해요. 이대로는 다 미라가 될 판이야. 모세님, 진짜 물이 나오는 마술 좀 보여달라고요.
3: 하나님, 저 관객이, 아니 백성들이 물이 나오는 마술을 원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로 던진대요. 마술 도구도 이제 다 떨어지고 제 꼼수도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쩌죠?
5: 모세야, 내 너의 모든 땅과 그들의 탄식을 보았노라.
3: 네, 하나님. 지금 난립니다.

0: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술이 술이 마술이. 자, 이 지팡이를 보십시오. What the what the what the motion?
1: 바 위에서 물이 콸콸콸. 이야, 이거 진짜 물이다.
2: 가! 이 맛이지. 안반스 100% 톡 쏘는 탄산맛까지 물맛이 끝내줘요.
1: 모세 마술사님, 아, 제가 사기꾼이라 의심해서 진짜 미안해요. 아, 쏘리 쏘리.
0: 하나님의 마술은 언제나 리얼이랍니다.
1: 우와, 광야 최고의 마술, 하나님의 신기술 최고.
2: 자
0: 어서들 모이세요. 자,
2: 원샷.
3: 자, 청취자 여러분, 문제 나갑니다. 출애굽 17장, 니비딘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간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매번한 바위 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드키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4: 자,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느비딤 사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꽁트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릴 때 사용한 이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보니까 여기 꽁트에서 나왔어요.
3: 예,
4: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예. 여러분께서 샵 1069 예. 우물정 1069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3: 예.
4: 여러분 지금 주관식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3: 예.
4: 그 정답 옆에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내가 이거 알고 있다 하시는 분,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방학생들 몇 년 방학이라고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면
3: 예.
4: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방학 무교 기다리고요. 혹시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예.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물 퀴즈 전영천 목사님 또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세 매직 물쇼 마술 버전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실 사건을 오늘 꽁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뭐였죠?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문제. 예.
1: 예. 문제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사막에서 목이 말라 폭동 직전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0: 네네.
1: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메바른 바위에서 시원한 폭포수를 터뜨렸을 때 사용한 치트키 아이템. 예, 그게 무엇입니까?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주관식인데, 오, 지금 뭐 정답을 맞춰주시는데.
2: 엄청 보내셨어요.
0: 그 중에서. 네. 가장 또 아주 빠르게
1: 예.
0: 뭐 보니까 뭐 뱀이 막 나오고
1: 예.
0: 뭐 막 그러는
1: 무르바에도 나오고 무르바도 맞아 무르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 그 중에서 우리 0028번님
1: 예.
0: 아주 빨랐습니다. 5489번님도 아주 빨랐고요.
1: 맞아요.
0: 자, 뭐 막대기 나왔어요.
1: 예.
0: 아, 나무까지 다 땡입니다. 땡.
1: 예, 땡.
0: 와, 세 분의 연기 완전 최고예요. 진짜 보는 듯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1: 좀 어설프긴 했습니다.
0: 아, 그리고 고현 집사님. 와.
1: 야,
0: 너무 네. 멋지고 많이 사랑한다고.
2: 아,
0: 어우, 성실한 고 집사님.
1: 아, 예.
0: 그러니까요.
1: 아,
0: 일주일에 하나 이게 탁탁탁 나온다는 게
1: 아, 지금
0: 대단하십니다.
1: 저는 머리 짜는 안 나와. 설교는 우와. 나오는데 아, 이건 안 나와 저는.
0: 이야. 자, 그다음에 자, 좀 뒤로 가 가지고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서 좀 뒤로 갑시다. 뒤로.
1: 예, 예.
0: 뒤로 가 가지고 자, 우리 200번째 보낸 0027번님께
1: 0027번 축하합니다.
0: 0027번님께 선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옥 권사님이시네요.
1: 예.
0: 자, 우리 저기 우리 또 이렇게 저 가장 좀 늦게 온 분도
1: 괜찮습니다.
0: 우리가 또 네. 좋아하잖아요.
2: 와.
1: 예.
0: 예. 7457번님.
1: 예, 축하합니다.
0: 7457번님께도
1: 예.
0: 선물을
1: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세 분의 꽁트 너무 멋지고 재밌어요.
1: 예.
0: 동탄에서 이렇게 또 보내 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정답 옆에다가
1: 예.
0: 교회 안 다니는 분들
1: 예.
0: 방학 무교라고
1: 무교.
0: 꼭
1: 방학 안 다니는 무교.
0: 수 있도록.
1: 예, 방학생들은 예. 방학생.
0: 통학 방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이라고까지
1: 한 줄로 쭉.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지금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1: 예, 그럼
0: 뭘 이렇게 뭐
1: 선택의 기회를 드립니다.
0: 물쇼를 하고 뭐 마술을 한다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모세가 뭘 내려쳤는데
1: 예,
0: 그게 오늘 이제 정답이잖아요.
1: 아, 약간 공채 나왔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은 보기를
1: 예.
0: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한번 내주십시오. 보기.
2: 네, 보기 나갈게요. 1번 셀카봉, 2번 널 용서하지 않겠다 여슬봉, 3번 지팡이, 4번 기야미. 네 살.
0: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2: 지금 몸도 막 움직이면서 한
0: 엄청
2: 거
0: 엄청 귀엽어요. 율동하면서 지금.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귀요미냐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1: 예.
0: 문자나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그 정답 옆에다가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예.
0: 하는 분들 몇 년 방학
1: 예.
0: 아니면 무교
1: 예.
0: 이렇게 적어주시고 무교나 방학생들에게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 아까 그거 얘기를 못했네.
1: 예예.
0: 아, 무교나 방학이라고 쓰신 분
1: 예.
0: 정답 맞춘 분 가운데서
1: 예.
0: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예.
0: 통화 가능이라고 쓰신 분들은 네, 선물 고를 수 있는
1: 기회를
0: 예. 드리도록
1: 마구마구 기회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자, 셀카봉이냐 요술봉이냐 지팡이냐

0: 사랑이냐 귀여움이냐. 자, 자 우리 아주 귀여운 고현 집사님의
1: 목사님께서 절 참 귀여워해 주시네요.
0: 자, 우리 빨리 찬양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1: 예.
0: 자, 무엇을 쳤을까요? 정답을 발표합니다.
2: 정답은 3번 지팡이.
0: 그렇습니다. 요술봉도 아니고 그다음 귀요미도 아니고
2: 지팡이. 아지와.
0: 자, 우리 5487번님 운전하느라고 늦었지만 고현 집사님 힌트 주시면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셨을 것 같은 모습이 상상하니 웃음이 나고 같이 행복해지는 행복 파일럿입니다. 혜경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3: 그러니까요.
0: 고현 집사님 진짜 막 유율동을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3: 네, 가만히 있진 않아요. 네, 할 때
0: 귀요미 이렇게 하셨어요.
1: 아, 이게 지금 들썩들썩 이게 밑에 그러니까, 꺼질 것 같아.
0: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1: 그렇지. 네. 아, 보이는 날도 한번 해.
0: 그러니까.
1: 보이는 날도.
0: 네. 네. 하나님이 귀요미에 반하실 것 같다고.
2: 어, 어쩜 좋아.
0: 자, 막 운전하면서 졸렸는데 빵 터졌다고 목사님 너무 웃으셔서
1: 웃는 모습이
0: 자, 자 오늘 정답은 지팡이였습니다. 예, 목사님 지팡이.
1: 예.
0: 아유, 중요하죠 지팡이. 예. 그렇죠?
1: 지팡이를 내민다는 예. 말씀으로 하시는데 하시는 아니고 느비딤에서는
0: 예, 예.
1: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두 번 쳤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큰 문제 생겼죠.
0: 네네.
1: 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들이 이게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0: 네네네.
1: 변덕을 치라라고 말씀할 때에
0: 네.
1: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것이 아니라
0: 예.
1: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반석을 치는 모습. 그런데 모세가 그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하랴라는 말씀으로 그냥 반석을 두 번을 쾅쾅 내리쳐버렸단 말이죠.
0: 네네.
1: 이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반석을 내밀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 사건이고
0: 예. 어떤 분이 보니까 예. 네. 이거 그거 내미는 거 아닌 거냐
1: 예.
0: 반석으로
1: 예.
0: 네. 그거는
1: 7장 17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0: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예. 반석을 지팡이로 치고
1: 예.
0: 나중에 너무 이렇게 성질을 해가지고 탁 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
1: 예. 내가 너 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샘플로 그러니까. 보이신 과정도 예.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건 아니고
0: 예,
1: 하나님께 너는 여기까지
0: 예.
1: 받은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우리가 정말 쓸모없이 생각할 수 있는 예. 그 나무 조각 그 지팡이를
1: 아니에요,
0: 사용하시는 하나님.
1: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가 사실 지팡이잖아.
0: 예, 예.
1: 근데 우리는 맞아요. 뭔가 됐다고 생각하고.
0: 그러니까.
1: 예.
0: 자,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가 한번 예. 보자고요.
1: 예.
0: 자,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들 선물을 드리겠고
1: 예.
0: 방금 그 귀요미를 알아보신 예. 우리 5487번님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0: 그러니까 0616번님도 제가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예.
1: 예.
2: 와.
0: 북한 땅에서는 못 들었지만
1: 와.
0: 이곳에서는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대요.
1: 와.
0: 너무 귀엽다고 지팡이 맞춰주셨습니다.
1: 와.
0: 북한, 북한 우리 탈북민
1: 탈북민이신
0: 것 같아요.
1: 와. 예. 와, 이분한테 진짜
0: 북한에서도 우리 극동 방송 들을 수 있는데
1: 아, 이게 사실은
0: 이분은 이게 못 들으셨나 봐요.
1: 아, 이게 조심스럽게 예. 이루어지는 거라서
0: 그러니까요.
1: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예.
0: 그리고 새벽 시간대 많이 또 들리거든요.
1: 예, 맞아요.
0: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1: 예.
0: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1: 예.
0: 선물을 또 고를 수 있는 시간도
1: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무교생인데.
0: 자, 무교생인데 통화 가능까지
1: 예.
0: 적어 주셨어요.
1: 6606-0334번 지금.
0: 예. 자.
1: 아유.
0: 0334번이
2: 네. 네.
0: 자, 주셨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신호 가고 있어요.
1: 1번 전화입니다.
0: 예. 네. 예, 여보세요?
4: 네.
0: 네, 극동 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예, 안녕하세요.
0: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4: 아니 운전 중은 아니고요.
0: 네.
4: 네. 말씀하세요.
0: 운전 중은 아니면 그럼 뭐 하시면서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4: 아 지금 여기 머리 깎으러 왔어요 지금.
0: 아 미용실이구나 미용실. 혹시 네. 쌍문동 미용실인가요?
4: 예.
0: 쌍문동에 있는 미용실?
4: 쌍문동요?
0: 예.
4: 예예 예, 맞습니다.
0: 쌍문동 미용실. 자 오늘 고급 용어로.
4: 근데 어떻게 아세요?
0: 제가 잘 알고 있죠 거기.
4: 아,
0: 그 고급 용어로 오늘 예. 걸렸다라는 거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아주 좋게 걸린 겁니다. 자 쌍문동 예. 미용실 자주 이용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4: 아 여기 뭐 좀 자주 오고 있죠.

0: 아주 단골이시구나. 근데
1: 네.
0: 오늘 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문자 좀 보내라고 옆에서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셨죠?
1: 네, 여기 원장님이 또 그렇게 또
0: 그러니까
1: 네, 해주시더라고요.
0: 이
1: 그래서
0: 시간대는 아마 처음 잘안 오시다가 처음 오셨나 봐요. 이 시간대.
1: 네.
0: 이 시간대 이제 방송이 이런 방송을 하거든요.
1: 네.
0: 이 시간대 걸리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하셨고요. 지금 방송 중에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교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잖아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으신가요?
2: 목실은 장로님 목실인데.
0: 그렇죠. 예.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방송입니다. 극동방송.
1: 극동방송은
0: 예.
1: 예전부터 알고
0: 알고는
1: 있었죠.
0: 있었어요. 극동방송. 어렸을 때라도 교회
1: 기독교
0: 한두 번안
1: 방송은
0: 나가
1: 몰라.
0: 보셨나요? 어렸을 때라도? 안 나가 봤어요? 그렇구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인데, 우리 0334번님께 좀 소개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좀 구체적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교회도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은 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선물. 예.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자, 선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서. 자,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무게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회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세트, 루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꽤 여러 가지네요.
0: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좀 하나 골라보십시오. 하나. 예. 어떤 거 드릴까요?
1: 저 커피요.
0: 커피. 알겠습니다. 커피. 드립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더치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드립 좋아하세요? 더치 좋아하세요?
1: 저는 다 좋아해요.
0: 다 좋아해요. 그러면 다 좋아하면 두 개를 다 드릴게요.
3: 와.
0: 드립도 드리고, 예.
2: 와.
0: 믹스 좋아한다는 얘기 안 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드립과 더치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0334부님이 정말 좋은 미용실을 다니고 있습니다. 쌍문동에 그 미용실을 다니다가 저희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 원장님 보면은 좀 이렇게 밝고,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고, 맞나요?
1: 좀 그러시고 또 미인이시고.
0: 미인?
2: 이게 제일 중요해,
0: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네. 예.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본 적은 없는데 느낌이 일도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밝고, 그분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예, 아주 강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334번님도 그 예수님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예? 어떻게 갑자기
1: 여기서
0: 조용해
1: 좀
0: 주세요.
1: 덜 들리는데요?
0: 예? 예?
1: 잘덜 들리는데요?
0: 아, 잘안 들려요? 잘안 들려요. 자, 그럼 목소리 큰 우리 목사님 한번
2: 예.
0: 얘기 한번 해주세요.
1: 이게
0: 예.
1: 저는 제가 좀 올려볼게요, 소리를.
0: 네, 지금 스피커폰이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해 보세요.
0: 스피커폰인가요?
1: 아닌데요.
0: 예.
1: 그냥
0: 자,
1: 지금
0: 예.
2: 예, 스피커폰으로.
1: 조금 적게는 들리네.
2: 아, 그 미용실 사장님, 원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소개하신 것을 문자 해보라고 한 것은 사실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선생님께 요구하시고 부탁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와 같이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분 같이 그분의 소개를 받아서 교회 나가시면 아마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것 같아요. 예, 저 따라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십자가의 이름으로.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구주로 전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계속 따라 하시면 네, 들으신 대로
0: 안 들렸다 그러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0: 말씀을 조금 크게 해보실래요?
1: 예, 나의 하나님으로.
0: 예.
1: 나의 하나님으로.
0: 전화가.
2: 아, 그러면요. 자, 우리 0334번님. 네. 아마 그쪽에 지금 뭐 전파라든지 전화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 네, 끝나고 저희가 다시 같은데요? 전화를 드릴게요.
0: 네.
2: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예.
2: 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예,
2: 이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자, 그러면요.
1: 예.
2: 이번에는
1: 20년째 방아.
2: 이분 한번 전화를 네. 한번 해보도록
1: 하겠습니다. 4161. 예, 4161.
3: 20년째 방학 중이라고요.
1: 한 세대를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네.
2: 이번에 이제 방황이라고 하셨어요.
1: 예, 방황.
2: 방황.
1: 예.
2: 방황이라는 게 교회를 방황. 다니는데 방황을 하시는 것인지
1: 그신지.
2: 아니면
1: 방학이신지.
2: 그러니까요.
1: 예. 그래도 우리는
2: 4161번이
1: 4161번님
2: 4161번님 한번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1: 예.
2: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4: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 4161번님 지금 통화 가능하시죠?
4: 네네.
2: 운전 중 아니시고요.
4: 네.
2: 20년 방황이라는 거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4: 예예.
2: 그렇군요. 어느 지역이세요?
4: 서울입니다.
2: 서울 어디요?
4: 강북구 수유리 쪽입니다.
2: 강북구 수유리. 자, 네네. 그러면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건지, 예, 마음 때문에 네, 그런가요? 네. 마음?
4: 네, 마음입니다.
2: 마음. 예. 그래서 오늘 계기로 우리 4161번님이 딱 결단하고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고요.
4: 예.
2: 자, 혹시 그 용기 좀 도움이 될까? 이 선물, 일단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아까 거기서 제가 불렀던 거. 예.
4: 들었던 기억이 안 나가.
2: 들었던 기억이 안 나.
1: 예,
2: 자,
1: 예.
2: 빨리 갑니다.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4: 먹겠습니다.
2: 어떤 거요?
4: 연어요.
2: 연어. 자, 오늘 4161번님 결단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4161번님께 이 방송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 결단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번 주부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유리 근처에 교회를 지금 다니고는 있죠?
4: 네네. 강북 세은혜 교회.
2: 어느 정도 이렇게 방황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4: 아니, 한 달에 한 두 번은 직장이 쉬니까 이제 그때는 가는데요.
1: 아, 예.
2: 직장이 있어서.
1: 예, 직장이 있어서 두 번 쉬고 두 번 가시고.
2: 주일날 일을 하시나 봐요?
4: 예, 그렇습니다.
2: 아, 그래 가지고 예. 그러면은
1: 뭐
2: 잘 하시는 것 같은데.
1: 예. 그래도 늘
4: 네.
1: 예, 마음이 불편해서.
2: 마음이 불편해서.
1: 예.
2: 자, 목사님과 함께
1: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4: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0: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1: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0: 힘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2: 아멘.
3: 아멘.
2: 자, 우리 4161번님, 네, 힘내시고 방황, 마음의 방황 이번 주부터 꼭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2: 자, 그렇죠. 이렇게 이분이 또 마음속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3: 그쵸.
2: 지금 울컥울컥 하시면서 지금 기도를 하셨는데,
1: 예.
2: 자, 이번에는 이분을 한번
3: 9178님
2: 정답을 못 맞췄는데도 저희가 좀 전화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의도를 좀 파악하고
3: 네. 목사님 정답을 지금 이분께서
2: 정답을 요술봉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술봉
1: 모세지팡 요술봉 맞겠네.
2: 6년 방학인데
3: 네.
2: 요술봉이라고 보냈어요. 6년 방학생
1: 9178님
2: 이거 학생이 진짜 학교 방학인데 요술봉이라고 보낸 거죠. 자, 9178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3: 연결되면 좋겠네요.
2: 요술봉이라고 진짜. 보낸 네. 분입니다.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없어요. 9178번 요술봉이라고 보낸 분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6년 방학. 어우, 전화 안 받으시네. 자, 다시 한 번.
1: 다시 한 번. 예, 예, 네. 예. 다시 한번 보내야 돼. 예. 우리는
3: 네, 받을 때까지.
2: 자, 6년 방학이기 때문에
1: 예.
2: 요술봉이든 셀카봉이든 저희가
1: 예. 예.
2: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방학을 지금, 끝내야 되니까.
1: 맞아요, 방학 끝내야 예. 돼요.
2: 예. 아, 우리 안 받으시네. 안 받으셔 요술봉.
1: 본인이 아직 안 받으시는 것 같아.
2: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네,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4: 아, 지금 제가 운전 중입니다.
2: 아, 운전 정차 혹시 안 되세요?
4: 안 돼요.
2: 아, 그래요. 이따가 그럼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4: 네네.
2: 예, 예. 이따가 정답 다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아, 목소리는 진지하신데.
1: 어, 진짜.
2: 그러니까 예, 목소리는 진지합니다.
1: 예, 예.
2: 자, 그러면은.
1: 예, 또. 우리
2: 또 우리 시간.
1: 시간이 급해요.
2: 늘 시간에 제가 쫓깁니다.
1: 예, 야, 참.
2: 늘 시간에 쫓겨요.
1: 예.
2: 아, 아, 우리 권사님 문자 보내고 싶다 하셔서 알려드린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이 방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예.
2: 4768번
1: 예. 4768번님 일반장으로 갑니다. 지금 일반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저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안 받으실
2: 자,
1: 거예요.
3: 맞아요.
2: 자, 4768번 지팡이 맞춰주셨고 방학이라고 써주신 분이
1: 예.
2: 전화 걸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5: 네.
2: 예,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2: 예, 예, 본인이 방학생인 것 같아요. 맞죠?
5: 예. 네.
2: 뭔가를 찝찝하고 막, 막 죄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는 이 느낌. 방학생이거든, 이거. 자, 어느 지역이십니까?
5: 대전이에요.
2: 대전. 아, 근데 사실 저희는 방학생을 좋아하고 환영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지금
1: 몇 년 방학?
2: 여보세요?
5: 방학이라고보다 그냥 왔다 갔다 몸만 왔다.
2: 갔다 아 몸만 왔다 갔다가 아,
1: 방황하시네요.
2: 아 교회는 방황. 다니고 계십니까? 그래도 네. 가끔 교회는 가세요?
5: 네.
2: 아 교회는
5: 교회에서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2: 어디에서 일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5: 본교회에서
2: 일이 예. 있어가지고
1: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지는
2: 다른 교회로 왔다 갔다,
1: 왔다 갔다.
2: 아. 맞나요?
5: 마음은 안 가고 몸만 왔다 갔다 해요.
2: 그 몸만 다른 교회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5: 예,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2: 아 그렇구나.
1: 그 불편함이 언제 끝날려나?
2: 그러니까
1: 아.
2: 불편함이 언제 끌려나나 이게
1: 아 목소리는 권사님 목소리야 지금 완전히.
2: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화 연결된 거 보면은
1: 끝난 거지 이제.
2: 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예? 네? 그렇죠?
1: 이제 허허 웃으시는 것 때 네. 다 털어버려요 그냥.
2: 그러니까 자,

0: 권사님.
1: 네.
0: 대답하셨네. 권사님 맞구나. 자, 선물을 뭐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 예?
1: 그때요. 별로.
0: 자, 선물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이것도 되나요?
0: 받아도
2: 받아도
0: 되죠.
2: 되죠. 전화
0: 예.
2: 연결되면 받습니다.
0: 예.
2: 그냥.
0: 어떤 거?
1: 견과 주시면
0: 견과,
2: 견과. 아,
0: 알겠습니다.
2: 건강 생각하시는
0: 자,
2: 견과 또.
0: 우리 4768번님,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4768번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또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으니까, 자, 오늘 한번 용기를 한번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용기 낼수 있는 지금 한번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저 따라 기도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1: 이제 온전하게 예배드리겠습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4768번님, 네,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위로하시고 다가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1대1로 한번 이번 주부터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0: 아유, 계속 우리
2: 예.
0: 권사님 같으신데, 4768번이 뭔가를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2: 힘드셨던 것
0: 찜찜해가지고,
2: 같아.
0: 아유, 그렇구나, 그렇구나.
2: 근데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신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마음을 꼭 부둥켜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와, 이래야 되는데 방송에 중독성이 있네요. 3709번이 방송 처음 듣는데 크게 웃었다고. 예, 쌍문동 미용실 가보고 싶다고.
2: 저도 지금 보고 싶어. 이분
0: 아이고,
2: 원장님 저거 보고
0: 그러니까.
2: 싶어.
0: 자, 어렸을부터 청년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결혼해서부터 못 가고 있는 방학생. 아, 6742번님.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
2: 맞아요. 지금
0: 못한
2: 어떡하죠?
0: 분들이 꽤
2: 이따.
0: 있어가지고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이분들 다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딱 방학이나 무교라고 썼던 분들 저희가 모두 다 선물도 빠짐없이
2: 그렇죠.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2: 기도 부탁도 지금 많이 있어요.
0: 그러니 기도 부탁이요?
2: 예, 여기 보세요. 막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친구했는데, 기도해
0: 그렇구나.
2: 달라고, 무교생인데 기도해 달라고.
0: 자, 방송 끝나고 나서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전화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영천 목사님 수고하셨고요.
2: 감사합니다.
0: 고현 집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이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같은 사귐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사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과에 소통하면서 사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 바로 이 백석, 이것을 감리교 목사님께서 이것을 지어줬어요. 이걸 지어주면서, 야,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흰 돌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요. 세상 말로 장목사 팔자가 쓰여 이러더라고요. 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더니 진짜 세월이 흐를수록 이 고통과 고난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비 그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영과 영끼리 말씀과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열매를 보고 너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으로다가 성경 66권 다 이우고 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기주의 나만이라고 하는 이 티두리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방감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고 봉쇄는 거요. 희생하는 거요. 섬기는 거요. 덮어주는 거요. 왜? 예수님이 그래라고 했어요. 서구, 유럽과 미국. 그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돼 있어. 그러나 학문이, 학자들이 할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요. 그걸 또 받아먹고 와가지고 생명 없는 나무를 갖다 심으려고 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없는데 학문 지식으로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기독교가 번창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다 꺼져버리고 말았잖아. 누가 꺼뜨려? 신학자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를 운영한다고 체풀에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내가 체풀에 설교 들어가니까 영혼이 싹 메말랐어. 누가? 신학생들이.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입학할 때 전에 2주 동안 기도운동, 성령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MDB들 기도하는 거. 거기서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흰 돌이 바로 백석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나와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백석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는 걸 말해요. 세상.

0: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거. 내 육적인 명예, 물질, 이성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는 내 영혼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육도 더불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비로운 흰 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8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평범하게 생업을 이어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참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정리하신 뒤에 부르신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전도단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휴일, 광복절 대체 휴일 다음 날인 오늘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립니다. 휴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광복절, 제81주년 기념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되새겼던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화가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것 계속해서 잊지 말고 함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또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요. 서울에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절 당일날 우리가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선창을 했고요.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세 번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평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742님, 고피디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믿음으로 고고 외쳐주셨고요. 4549님도 출첵해주셨고요. 9507님도 출첵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정말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계속해서 장마 또 폭우가 연일 쏟아졌는데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여름을 보내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휴가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아직 안 가신 분들은 휴가 계획 어떻게 세우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코는 또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코너는요, 찬양 속 한 사람, 찬양 속에 담긴 성경 인물을 함께 만나보고요.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와 신청곡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3874님의 신청곡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지은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찬양을 부르다 보면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찬양에는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과 눈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찬양을 알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알면 찬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시간, 찬양 속 한 사람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팔려갔고, 또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며 꿈과 시련, 기다림과 회복,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을 꿨던 요셉을 생각하며 첫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구덩이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구덩이는 요셉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좋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길 바라며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속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오늘은 요셉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왕의 신하에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죠.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요셉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찬송가 370장 예라모십의 찬양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구덩이와 노예 생활, 감옥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새로운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꿔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 함께합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황국명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속 한 사람, 오늘은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꿈을 꿨던 소년에서 구덩이로, 또 노예에서 감옥으로, 그리고 마침내 총리의 자리까지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요셉처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시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0: KBS 이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가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시간 좀 지나면 연락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찾아가야지. 그런데 모든 일에 언제나 다음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깝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쓰지?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진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인은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알아봤던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예수님 전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완벽한 때만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용기 내어 건네는 사랑의 메시지가요. 한 영혼에게는 아주 귀한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첫 곡으로 히즈워십의 복음 들고 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꺼내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강요한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에는 있는데 이게 입 밖으로 잘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언젠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겠지 하고 그렇게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해서 꼭 처음부터 거창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인들에게는 요즘 별일 없어? 뭐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먼저 물어봐주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고요.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도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물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힘들 때 어떻게 견뎌? 기도하면 정말 마음이 좀 편해져?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네, 한 영혼을 만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유난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안부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그 작은 관심 하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사랑을 전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래요. 이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거. 이 일에 반드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박신화 콰이어의 합창 그리고 빛의 사자들이여 난파 소년 소녀 합창단의 곡으로 두 곡의 찬송 같이 해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가 있다는 거, 그건 내가 생각한 완벽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우리를 초청하실 때 또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과 또 찬양들 나누고 있습니다. 3721번님이 저희 친정 아버지는요 교회 가시자고 하면 늘 다음에 간다고 하셔서 저도

요즘에는 말을 잘 안 꺼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이번 주에는 안부 전화도 드리고 또 교회 꼭 나가시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어요 라고 주셨어요. 계속 이제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릴 때 딱 응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을 안 두드리면 응답할 마음이 있어도 또 응답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는 이 일, 이거 이 전도는 쉬지 않고 또 해야겠습니다. 6148번님, 저는 회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힘든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겠다고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멋집니다. 네. 아, 그래 힘들었구나. 기도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도해준다는 그 말도 되게 큰 힘이 되고 또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그 마음으로 또 그 사랑으로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2059번님, 전도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괜히 사이가 어색해질까봐 조심스럽고요. 맞아요. 공감됩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꼭 말을 많이 해야 전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말을 많이 한다고 전도는 아니고요. 먼저 잘 들어주고 또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 잘 살피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또 전도의 시작일 수 있겠죠. 화이팅입니다. 8845번님 반갑습니다. 하영PD님 말씀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극동방송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반가워요. 인사 고맙습니다. 1033번님 PD님 오늘도 너무 은혜가 되네요. 한나의 기도처럼 저희도 너무 고통의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눈물도 나오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성령이 임하면서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되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 또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극동방송이 저희에게는 늘 최고의 방송이라고 또 이렇게 간증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났던 순간,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며 또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은혜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네, 이런 각자의 그런 스토리들이 또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2994번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힘내봅니다. 하나님이 꼭 그 구원의 날 선물처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994번님, 샬롬, 힘찬 하루 되세요. 하영PD님 말씀 듣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힘내봅니다 라고 감사 인사 주셨는데요.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것,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겠죠. 세상의 선한 일은 원할 때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한 영적인 일은 또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주를 위해 헌신하며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나뒀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미뤘다면 다시는 오지 않았을 시간이었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기도가 있고, 지금 순종해야 될 마음이 있고, 또 지금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늘 다시 오는 건 아니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수라. 이건 정말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금 이 때를 잘 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실화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를 갑자기 어렸을 때에 남의 집 참외 파티에 들어가가지고 참외를 따먹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계속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참외 값을 알아보았습니다. 몇 개 따먹었으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 값의 최대치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의 밭에 들어가 참외를 도적질해 먹었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이 편지와 함께 참외 값을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니 며칠 이후에 그 참외 밭 주인이 급히 올라왔더랍니다. 보내준 수표도 다 그대로 가지고 왔고 또 닭도 몇 마리 잡아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뭐 어릴 때 봤으니까 잘 아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좀 나이도 조금 더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놓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처럼 기분 좋은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다니.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받겠냐? 장난으로 어렸을 때 한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가? 아, 교장 선생님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정말 이거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통사정을 했어요. 참외밭 주인은 할 수 없이 그 돈을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안의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 온 일가 친척은 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이 굉장한 분인 것 같아. 아, 사람을 그 도둑질한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돈까지 보내주는 이런 예수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믿어야 돼.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말씀드린 그 교장 선생님처럼 참외 따먹은 것까지 계산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몇 년 전에 청도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매일 한 시간 동안 내 앞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팻말을 걸고 저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제가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까지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내가 상당히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을 정말 몰라봐서 퍽 죄송합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요즘은 교회 안 다닙니다. 왜요?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 어느 집사가 내 돈 빌리고 떼먹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자기는 안 다닌다. 이런 교회 돈 떼먹는 이런 사람이 다니는 그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그리고 한동안 머리가 띵했습니다. 남의 돈 빌려 쓰고 안 갚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설명 저런 설명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양심이 아 이거는 도둑질이다 이거는 도둑질이다 뭐 남의 돈을 훔치면 도둑질이 아니고 남의 돈을 남의 물질을 손해보게 하는 것은 이런 도둑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적으로 깨닫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우리 다섯 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다섯 가지 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시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 나가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열심으로 노력해서 내가 얻어서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불려나갈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 정치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소유하고 그 배급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이런 이 도둑질이라든지 거짓말이 굉장히 민주주의보다 더 성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백성인 우리가 조금 도둑질 해도 뭐가 그게 죄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렇게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지만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사유재산을 허용하고 그 재산을 잘 보호해주는 이런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요 자본주의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둑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소매치기. 우리나라도 지금 소매치기가 있지만은 제일 소매치기가 성한 데가 저 구라파예요. 가서 여러분들 한번 여행해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이나 남이 보는데 협박을 하고 훔쳐가는 도둑은 이런 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투자하면 괜찮아. 이런 투자 사기, 금융 사기,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도둑질하는 이런 등등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남의 물건을 직접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돈을 빌려 쓰고 안 갚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급하면 돈 빌려 쓸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우리가 돈 빌려 줄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돈 빌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빌려 쓰고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자기는 갚을 능력도 있고 자녀들에게 주어서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도둑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가슴 깊이 생각하고 가능한 한 갚고 청산해야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항상 미아리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상거리에 있어서 추를 속인다든지 무기를 속인다든지 용량을 속인다든지 부당하게 취하는 것들, 남의 것을 훔치는 것들,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빈둥빈둥 놀면서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축내게 하는 것, 다양한 이런 이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거리에 있어서도 양심에 거룩히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참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21장에는 이런 사람은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장에는 남의 물건을 손해보게 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하신가를 자세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어요. 그거 팔았든지 먹었든지 하면은 몇 배를 갚고? 다섯 배를 갚고. 양을 잡거나 또 팔아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배나 갚고.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정신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배상할 때는 성경에는 20%만 추가해가지고 보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5배. 여러분들 만약에 5배를 갚으면요, 이건 배가 망신 나갑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통 신호를 어겨가지고 그 스티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 절대 교통 신호를 어기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벌금 내는 것보다 100배만 내면요, 절대로 그 교통신호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소 하나를 훔쳐가지고 먹고 팔면은 다섯 마리를 배상하라. 완전히 뭐 그거 다 갚으려면 망하는 건 알겠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고, 그래도 안 되면 종으로 종살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돋은 후에는

피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소유를 잘 보호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갑절로 배상해. 아까는 1절에는 먹었든지 팔았든지 없애버리면 다섯 배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배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예.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거는 내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입었으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에 있는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짐승이 그렇게 해도 그 주인이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불이 나서 남의 밭에 모든 곡식을 다 태웠다. 반드시 보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보호해주고 이웃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아예 딱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는 다섯 가지 기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소제.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비슷하면서 이게 이름도 비슷하지만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건제는 반드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돼요. 그 원금과 거기다가 20%의 과토료를 붙여가지고 갚아야만 그 제사가 연락되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요? 네 배나. 일반적으로 배상할 때는 20%만 주면 되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몇 배요? 4배 갚겠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소는 몇 배요? 5배. 그리고 양은 4배. 거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웃과의 물질적인 것을 청산하겠습니다. 20% 내면 되는데 그런데 원금의 4배나 갚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아멘. 이런 걸 보세요. 사람과의 돈 거래의 바른 청산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의 가정에 일하는 직원이 있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돈거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세례를 받고 싶으면 너 돈지갑도 세례를 받아야만 너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돈지갑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족하는 것이 물질관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물질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질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내 것이라 내 것. 그는 하나님 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도둑질하여서 먹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 됨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 됨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걸 우리 다 주어서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됨을 도둑질하는 최고의 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첫성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첫성을 승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다, 제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침멸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면 가지면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벌 200세겔 되는 은 50세겔 되는 금 덩어리 하나를 숨겼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그 아내와 자녀들도 다 돌에 맞아가지고 돌무덤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자기가 판 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다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아나니아의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즉사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땅판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말라기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주님의 날 시간적인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새 가족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돈을 만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 그리고 각 부서의 임원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런 직분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돈 쓰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돈 1푼이라도 손대지 말고 이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름 있는 아내만 해도 10명이나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아멘. 그게요. 매력적인 말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내게 있는 아내가 부족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너에게 이 아내, 저 아내 더 주었을 것인데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도둑질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둑질 안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 기도하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으니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다윗의 집안에 그 칼부림, 그 간음, 자식들끼리 지금 이 강간하지요. 자식들끼리 칼부림 나지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하나님은 도둑질 안 해도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달라고 기도하면 성실하게 일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남의 것 탐해가지고 빼앗아서 내 삶이 우리의 영도 죽는 이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남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마음 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남의 것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보스턴에 유명한 보석들이 전문범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셔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로 상류층의 집을 다니면서 참 좋은 보석을 훔치는 그런 틀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도둑은 한 번도 결정적인 증거를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데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시어 베리는 평소 친분이 있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보석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쏜 세 발의 총을 맞고 창문에서 떨어졌습니다. 체포되어졌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출소했을 때 그의 나이는 60세가 넘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훔친 보석 가운데서 가장 값진 보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셔 베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훔친 것은 아셔 베리, 내 자신을 훔쳤습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서 기기를 잘 다루고 피아노도 잘 치고 또 음면도 좋아서 친구도 많았습니다. 몸이 민첩해서 운동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을 도둑질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도둑질하면 남의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훔칩니다. 내 영혼을 훔칩니다. 천국을 훔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도둑은 다섯 배를 배상하라.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이런 이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재산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제는 도둑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극적으로 안 하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한 도둑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여자 신학교에 들어갔어. 안 그래도 신학생들이 다 어려운데 어떻게 그 여자 신학교 가면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신학생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에게는 물건 뭐 별것도 아닌 것들 갖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뭐 강도에 하면 또 죽일 것 같고 그래서 그저 말 못하고 숨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제 저녁에 늘 평소에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는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어. 그걸 갖다가 그 망태에다가 쏙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둑은 유유하게 이제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망태기를 이제 쏟아놓고 다 분류해 보니까 아 이거는 팔 수 있고 이거는 버리고 이런 한데 무슨 책 한 권이 나왔어. 이 책 이거는 뭐 필요 없는가. 그래가지고 버리려 하다가 그래도 책상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비도 오고 해가지고 도둑하기 좀 힘든 시간이 왔는데 그 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한번 보았어. 딱 펴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딱 마음이 바뀌었어. 남의 담을 넘어가려고 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도저히 이게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데 도저히 뭐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니까 이 도둑이었지만은 열심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갔어요. 가서 그래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님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저녁때마다 되어지면 그 성경을 갖다가 귀중한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열쇠를 딱 잠그고 그 다음 또 다음날 잠자기 전에 열쇠를 열어가지고 그 보면서 눈물 흘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 도둑질하지 말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생각하고 또 잠가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신학이 지났는데 아 좋은 일이

처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 그래 결혼했어. 첫날 밤에 처녀가 가만히 보니까 아 돌아 앉아가지고 뭘 화물 열더니 뭐 거기다가 뭐 읽고 그다음 또 눈물 흘리면서 뭐 잠그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뭐 나한테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가. 그래서 그 뭐냐고 아 이거 몰라도 괜찮다고. 하도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도둑이었는데 어느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훔쳐갔는데 아,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다가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이 성경을 읽고 내가 감동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 내가 전도사가 되어져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 성경이라 아내의 성경이라 이거 내 성경이라 내 성경.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냐면 부흥했어. 부흥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도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싶으면 거짓말 한 번만 딱 하면 남의 건 내가 많이 취할 수 있는데 하는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잘 이겨서 오늘 다른 사람까지 구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

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윌러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5만 번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바로 기도 수첩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적어두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 옆에 기록해뒀던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조지 뮬러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기도실로 들어가, 골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미 받은 응답이 많은데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저녁 작은 수첩 하나 펼쳐놓고 내 기도와 응답을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작고 세미한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심을 믿으며 8월 18일 화요일 오늘 저녁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처럼 나도 나만의 작은 기도의 수첩을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써봐야겠어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주님 응답하실 때, 잠시 멈춰 계실 때, 또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응답을 기록해보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시기적절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신비한 놀라우신 주님의 일하심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은 주님과 잠시라도 꼭 대화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하루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8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제 굿바이 서머 스페셜 특집 퀴즈쇼. 여러분 즐거우셨죠?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두 행운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접속하셔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선물 발송에는 약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제 선물 안 와요? 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유 있게 너그럽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오프닝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주시면 오늘의 오프닝 말씀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 공유해드립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출석 체크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을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힘 워십의 찬양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8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듣고 계신 시각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곡의 찬송과 함께했어요. 샤론의 꽃 예수 다시의 찬양이었고요. In Him Worship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멘 출첵입니다. 반갑습니다. 3907님 반갑습니다.

아, 앱에서 아멘 보내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요, 7418님. 그럼요. 아, 4337번님, 벌써 썸머 스페셜이 끝났네요. 아쉽지만, 더욱 알차게 엮어주실 행저질라, 더 션디님을 알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사랑 가득 담아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담낭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회복이 쉽지 않네요. 7732님, 가게 장사를 하다 보니 아침 시간에는 들었는데, 이 시간에 목소리는 처음 듣네요 하셨는데요. 아, 또 스케줄 때문에 방송 듣기, 저녁 방송 듣기 쉽지 않으시죠? 그래도 우리 종종 만나요. 저희 세 식구 집으로 복귀 중입니다. 8348님, 행저질라 화이팅 하시면서 신청곡 비 준비하시니 보내주셨는데요. 방송 마치기 전에 꼭 들려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 또 아멘 아멘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려요. 첫 번째 선물은 은혜로운 오프닝, 두 번째 선물은 김수빈 작가님의 캘리그래피 말씀이 없어, 세 번째 선물은 오늘 비타민 데이예요. 추첨을 통해서 레모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머 스페셜을 지나고 나니 잊으셨을까요? 매주 화요일에는 가스펠 팝스, 은혜로운 영어 가스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키스 그린의 찬양을 들어봤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도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기억하시죠, 여러분? 매주 업데이트되는 플레이리스트도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가스펠 팝스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마찬가지로 50원의 유료 문자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링크를 보내드려요.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 아, 그때 션디가 소개해줬던 그 찬양 참 은혜로웠는데 잊어버렸네 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한곡 듣고요, 오늘 가스펠 팝스 함께 할 텐데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훈이 피처링한 조찬미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Gospel Pops. Gospel Pops.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Gospel Pops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자, 썸머 스페셜 시작 전 마지막으로 키스 그린의 뜨겁고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결의 아티스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CCM 아티스트인데요. 댈러스 홈입니다. 댈러스 홈은 화려한 기교보다 이 복음의 핵심을 또렷하게 전하는 찬양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싱어송라이터인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진심을 담담하지만 힘있게 풀어내는 곡들로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이 댈러스 홈의 두 곡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붙들어야 할 가장 분명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찬양 Rise Again 함께 들어보시죠.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이 두 곡 소개해드릴 두 곡 유튜브 링크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지금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해드린 Dallas Home의 Rise Again 였습니다. 부활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네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노래하는 Dallas Home의 대표곡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한 시선으로 전개되는 곡인데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복음서의 한 장면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끝, 멸망, 또 무지한 것 이렇게 여겼지만 주님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실패, 완벽한 패배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Rise again, 부활. 이 찬양은 바로 이 믿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고 무덤은 영원히 닫힌 문이 아니었다는 것.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된다는 것. I will rise again.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짧은 가사의 고백이지만 이 안에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주님께서 rise again. 부활하셨기 때문이겠죠? 아멘.

이어서 두 번째 찬양 바로 띄워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곡의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가스펠 팝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달라스 홈의 찬양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들은 찬양은 Here We Are 였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아온 예배자의 마음을 담백하게 담아낸 곡인데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선다는 고백이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예배란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마음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Here we are praising Jesus.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복잡한 설명보다 더 깊게 다가오는 이 고백,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시작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에게 오늘 함께 올려드린 이 두 곡의 찬양, 부활의 소망이 새 힘이 되기를, 그리고 분주한 일상 속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스펠 팝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세요.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자, 가스펠 팝스 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지만 행저줄라 말씀 퀴즈. 서머 스페셜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매일 말씀 퀴즈 좀 풀어보자고요. 자, 오늘 오프닝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묵상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것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맞춰주시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은밀한, 2번 놀라운, 3번 위대한. 1번 은밀한, 2번 놀라운, 3번 위대한. 정답은 마찬가지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실시간 채팅창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건강한 솔잎 제품으로 복음의 가치를 전하는 SMS 바이오에서 피크노 청송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

0: 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맛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가 쓴 축복의 재발견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PN1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자, 바쁘다 바빠. 네, 빨리 정답 발표하고 마칠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비타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8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 꼭 기도하고 하루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잠시 잠깐이라도 친밀한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저는 끝곡 들려드리면서 내일 저녁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부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요. 각 교회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부터 7주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이해할까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서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네 가지예요. 첫째, 본서의 저자가 누구이고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 둘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라고 하는 실제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셋째,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던가. 마지막 네 번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준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시대에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거요. 첫째, 본서의 저자와 그가 처한 상황입니다. 본문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절과 함께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 자신이 내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요한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가장 예수님과 친근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가 네 명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 그래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라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열한 제자가 다 도망을 갔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있었고 그곳에서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이 내가 계시록을 받은 곳이 밤모섬이라 그래요. 밤모섬은 소아시아 해안 근처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섬이 에게해 군도에 속해 있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스포라데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이 누가 흩뿌리듯이 뿌려나가지고 섬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에게해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밤모섬에서 그 밤모섬이 있잖아요. 그 북동쪽으로 보시면 에베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교회가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밤모섬은 길이가 한 11km, 폭이 5km, 막 그렇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1세기 당시의 밤모섬은 상당한 규모의 종교, 군사, 문화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었어요. BC 2세기부터 병영이 설치가 되었고 본토로 들어가는 걸 전초기지로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본토에 뭐가 있었느냐?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항구인데 이 항구를 보호하는 전초기지로서 밤모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섬이 무인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유배를 갔다. 학자들은 요한이 로마 황제에게 거역을 해서 유배로 밤모섬에 보내졌다 그래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성경에도 있고 성경 외적으로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오늘 보면 9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외적 근거도 있어요. 내적 근거는 성경이고 외적 근거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일반 역사의 기록에도 있고 기독교 문헌에도

일반 역사문헌에 따르면 당시 그 에게해의 여러 섬들에 정치적이든지 어떤적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유배지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문헌에 따르면 오리겐과 히폴리투스의 기록이 있어요. 오리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는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증언한 요한을 밧모섬으로 유배 보냈다 그랬어요. 히폴리투스는 로마가 요한을 유배 보냈다 그래요. 이 두 기록은 요한이 죽고 100년 이내에 기록된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를 밧모섬으로 보낸 황제가 누군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AD 96년까지 재위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3세기 교부 유세비우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광산 노역형을 받아 밧모섬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종말을 보았는데 황제가 죽고 나서 석방되자 자신이 본 것을 뭐 했다고요? 글로 옮겼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 그러면 자신이 본 것을 글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은 누가 적었어요? 요한이 적은 게 맞습니다만은 원저자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 걸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둘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만 그의 창작물은 아니에요. 네, 그에게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보내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요한이 썼지만 요한이 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10절은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을 듣고 기록을 했다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늘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조직 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요. 이 축자 영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자 한자 하나님이 안 쓰신 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자 한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의 예언을 더하는 자, 빼는 자 용서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야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준 대로 적었으면 그냥 받아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계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유기적이라. 그러니까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써준 거 받아 적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글을 적게 할 때 그의 인격, 그의 지성, 학식, 언어 스타일, 자라온 배경, 당시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진리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축자 영감입니다. 개혁주의는 이 말씀을 금고옥조로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버릴 것도 없고 어느 하나 함부로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인간 요한의 글이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지성으로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목사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주신 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역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멋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이분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실한 증인, 땅의 임금들의 머리, 알파와 오메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광명한 새벽별.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말이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우리 구원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강조할 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만물의 통치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를 강조할 때와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기적 축자 영감을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믿기 때문에 유기적 축자 영감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각 일곱 교회에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 교회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모습으로 안 갑니다. 처음 두 개를 볼게요.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 보면 달라요. 찾아가는 모습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달라요? 이렇게 주님이 각 교회마다 찾아가시는데 그 찾아가실 때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12절에서 18절에 나와있는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거든요.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나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모든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각 교회 상황에 따라 찾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단단히 벼르시는 모습으로 찾아가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정말 따뜻한 위로자로 찾아가세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신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오시면. 주님은 우리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연결됩니다. 셋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의 상황과 영적 상태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가? 자, 보면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환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고통받았어요. 계시록 2장 9절에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3장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 터키의 지역입니다. 터키예요. 이 터키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소아시아 박해로 인해 고단받은 것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갑바도기아에 있는 거대한 지하도시인 데린쿠유라는 거예요. 터키의 말로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아주 깊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1963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전체 규모가 지하 11층에서 18층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최대 어느 정도냐 그러면

1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층이 3m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층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를 하면 그러니까 30층짜리 아파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최대 2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이 키우던 가축과 식량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그래요.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구역은 지하 8층까지 약 한 3, 40m까지 개방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지역이 돌이 부드러운 화산암이어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산 게 아니고 그전에도 여기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박해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을 찾은 게 어디냐 그러면 이 대린 구유 속으로 들어가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계속 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보면 1세기 당시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일곱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기 위해 고생하고 힘들어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아프고 지친 거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박해받은 다른 이유가 하나 돼 있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편하게 믿으려다가 이게 힘들어진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대부분 영적으로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의 나열 순서로 이걸 말해요. 여기에 사용된 문학 양식이 뭐냐 그러면 교차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구조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에베소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라우디기아 건강하지 않은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건강한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건강한 교회, 버가모 건강하지 않은 교회, 사대 건강하지 않은 교회.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다 갖다가 그냥 제일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차 배열법입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저 중간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중요해요. 다른 교회들은 다 단수를 사용을 합니다. 단수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할 때는 복수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단 형용사까지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보면 거기 나오죠. 파사이 에클레시아이.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복수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여섯 개 교회를 단수로 했으면 두아디라 교회도 단수로 해야 돼요? 복수로 해야 돼요? 단수로 해야죠. 근데 전 복수를 딱 썼어요. 근데 교차 배열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안에 있는 교회를 강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를 써서 이 대부분의 교회가 뭐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 2장 3장을 보면 다섯 교회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우선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일곱 번째 교회, 사대와 라우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좋은 소리 자체를 못 들어요. 이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박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이라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짓 가르침 받아들이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이 영적 나태함은 당시 교회보다 오늘날 교회가 훨씬 더 심하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주제인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태하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계시가 일곱 교회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일곱 개의 교회에 편지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일곱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 제일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굳이 정확하게 일곱

7개 교회에만 보낸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 뭐냐 그러면 완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예요. 7이요.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 안식했어요? 일곱째 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7일째 일곱 바퀴를 돌고 무너뜨립니다.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고 안식년도 7년째 되는 날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7병 이어로 4천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몇 강주리를 거뒀어요? 일곱 강주리.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 기적이 몇 개 나오는 줄 압니까? 일곱 개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7로 보여주는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일곱 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교회.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네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보면 일곱 교회는 말입니다. 가까이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지만 넓게 보면 뭐예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1세기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에베소 지역의 공동체, 그걸 에베소 교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이 우리도 이 일곱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와 교회에 연결되는 다른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들었던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책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 교인들이 교회 쇠퇴의 원인,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 세속의 물결이 너무 거세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유혹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화려하게 유혹하는 것이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기독교가 부흥할 때가 여러분 1907년입니다. 그때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 그게 평양대 부흥입니다. 인류 기독교 역사에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를 보면 전부 박해받을 때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니에요. 그럼 왜 기독교가 위기에 빠지는가? 우리 안에 이 땅의 교회가 그 박해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냐?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세속주의라 그래요. 이 세속주의가 우리의 영적 방향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를 타락과 방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후에 항상 이 말씀을 붙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말씀을 시작할 때 이걸 붙인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다 해놓고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는 들리는 귀가 아니라 들을 귀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실 때 똑같이 합니다. 먼저 들을지어다 안 하고 다 말씀하시고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귀는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것에 집중하는 귀예요. 욕망이 지시하는 것을 듣는 귀를 들리는 귀라 그럽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아멘하고 듣기 싫으면 그냥 폄훼하고 그게 여러분 들리는 게예요.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

0: 일을 하노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어떻게요? 버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취사 선택하고 너희 마음대로 받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겠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들을 귀로 들어라. 이 들을 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씀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면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 도저히 나는 못 따라가겠다 지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완전수 7 속에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교회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돼요. 당시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각 교회에 하신 책망과 칭찬을 새겨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새겨 들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시인하리를.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욕망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성숙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욕망 마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말로는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설마 하며 믿지 않을 때도 많죠.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기도 하고요. 무성한 잎을 자랑하더라도 뿌리가 얕고 약한 나무는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집니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긴 해도 넘어지지 않죠. 믿음이 없으면 삶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나무 같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화평의 성품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미성숙하고 약한 자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그의 약점을 채워주고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며 미성숙한 자와 더불어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가족 안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먼저 손 내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자존심 싸움을 하면 둘 다 손해인 걸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화평을 이루려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며 넓은 마음을 소유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고집과 주장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래 인간은 죄인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화목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에겐 불가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 모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빅밴드의 복음으로 돌아가세, 이어서 민호기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홀리원의 찬송 편곡 담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이 들어간 찬양이었습니다. 아, 함께 하시는 지금 방송 내 삶의 노래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들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모두 오늘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보내주신 신청 찬양들 지금 바로 함께 나눌게요.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웨이홈의 어린이 찬양 메들리 들으셨어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기대하면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손재석의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신청하신 찬양 듣고 올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복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도서는 고난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호텔은 미국 건축가 화이트가 4년 동안 지었는데요. 꼬박 2년간을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일본의 건축계와 언론이 비싼 돈 들여서 외국인 불러와서 헛일한다고 비난이 거셌다고 합니다. 기초공사에 많은 돈과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였겠지요. 그런데 그 호텔의 진가는 공사가 끝난 지 52년이 지났을 때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동경의 대지진 때 동경 시내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졌지만 이 호텔은 객실의 가구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집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교회도 다 기초가 중요한데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흔들림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인생 전부를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자를 누르시고 문자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가운데 나타내시는 사랑과 성실하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에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에 베풀어지는 주의 인자하심,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봤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네 가지 사실로 말합니다. 이는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로 우리에게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에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현재적으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저는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A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물 가운데를 지나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시련,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강물처럼 문제들이 밀려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뜨거운 불길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고통과 답답함으로 인해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예배인 주자 크리스 보호터의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이죠. Holy Spirit, we welcome you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 곡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며 그분께 자유롭게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같은 시련도 불 같은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데이비 펄프스의 열창으로 온유하신 구세주, Gentle Savior, 예수 그리스도를 부드럽고 자비로운 구세주로 묘사하면서 신앙과 헌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미리엄 웹스터의 곡으로 World is the Lamb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소폰 연주 그리고 모리스 헤프만의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 그리고 모리스 채프먼의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과 불을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영국 북아일랜드의 예배인 도자 요건 히슬립의 음반 멀시 중에서 Surely About Me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주님의 보호와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내며 지나온 오늘, 누군가는 알아주는 일이었을 수도,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었을 수도 있죠.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속상한 날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요. 누가 알아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일 거예요. 작은 일, 반복되는 일, 또 티나지 않는 일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의 수고에 다른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첫 곡은 김도연의 찬양이었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8월 18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수고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더라 한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애쓴 만큼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셨어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이어집니다. 조유진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진아의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6002번님께서요, 션디님 할렐루야 외쳐주셨고요. 3432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평온한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 마치고 감사한 밤. 오늘도 주님 덕분에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찬양을 들으며 편안한 밤 수면을 취해보려고 합니다. 신청곡 청합니다. 정잘해의 나비의 꿈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정잘해의 나비의 꿈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스톤게이트 뮤직의 서울 라이브 50 집회 중에 함께한 존귀 영광을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평안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샘 옥과 존 리가 함께한 It is well with my soul 들으셨습니다. 첫 곡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배사고로 내 딸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자리를 지나던 배 위에서 딸들이 죽은 바로 그 바다를 건너며 이 찬송을 썼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프닝에서 읽은 이 말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참 우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말이 안 되는 평안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따져보면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마음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밤 우리를 주관하기를 바라게 되네요.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멜로망스의 참 아름다워라,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종권의 예수는 주 우리 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는 또 특별한 음악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음악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들이 최근에 발매하신 음반 중에 한곡 듣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보이지 않는 손 앨범 타이틀이기도 하고요. 오늘 모신 분들은 목사님들이신데 그 외모가 목사님들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어요. 네 분을 모셨습니다. 만나 교회에서 월십 리딩을 하고 계시는 만나 월십의 나요한 목사님, 심푸름 목사님, 장인우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을 모셨는데 2년의 준비와 1년의 제작 끝에 새로운 앨범을 최근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나요한 목사입니다.
2: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워십 워십 리더 심푸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우 목사라고 합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만나워십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신명철 목사입니다.
0: 목사님들 맞으시죠? 아, 요즘은 목사님들 상당히 세련된. 그래서 좀 약간 아침에 제가 처음 뵙고 네. 이분들.

0: 고생들만 자꾸 외향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아, 네. 아유 너무나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만나올 10일은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월십 팀 하면 네. 리더 딱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이제 싱어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 네 분이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팀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2: 저희는 우선은 교회 중심적인 팀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0: 네.
2: 저희가 그 만나교회 예배가 토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에도 세 번의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0: 오.
2: 근데 저희가 다 그 각 예배에 찬양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0: 네.
2: 그래서 우리 신명철 목사님과 또 오늘 함께 하지 못했지만 강지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두 분께서 같이 토요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주일날 이제 9시 50분 예배도 우리 신명철 목사님께도 또 지휘를 해주시는데
0: 네.
2: 거기는 또 성가대와 함께
0: 클래식
2: 지휘.
3: 네, 네 맞습니다.
2: 아. 클래식 지휘.
0: 어쩐지 외향이 좀 클래식거라서
3: 그런가요? 네. 마티형이라서.
2: 네. 우리 나이원 목사님께서는 11시 50분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심프름 목사님과 저는 2시 반에 청년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또 제일 젊네요. 심프름 목사님이라고.
3: 네. 파릇파릇합니다.
0: 예. 푸름푸름하네요. 이번에 앨범을 너무나 잘 알려진 저희 이 방송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윤성 전도사님께서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분이 프로듀싱까지 하는 줄은 전 또 처음 알았는데 어우, 다재다능한 분인데 궁금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그 뭐 앨범을 좀 진행하는 데서 이게 예배 앨범 하면은 보통 그냥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프로듀서를 또 따로 두고
1: 네.
0: 했다고 하니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4: 일단은 유 전사님이 저희 교인이세요.
0: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유 전사님이 교회 나온 지 꽤 오래 되셨고
0: 예.
4: 그 과정에서 이제 앨범 이야기가 참 오래 있었는데 드디어 저희들이 삽이 진짜로 들어가서
0: 각자 네. 각출해서
4: 아니요, 각자
2: 삽이 뜨는 삽이
4: 아, 예. 시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0: 아,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말을 못
4: 시작됐는데 경력이 그래도 예. 많은
0: 아무래도
4: 시작하다 보니까
1: 예. 저희도 처음 알았어요. 27년 동안 앨범 제작을 또 프로듀싱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또
0: 저는 가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4: 그때 트리니티 앨범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1: 많은 앨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4: 한 열다불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0: 예, 예.
4: 그런 것도 있었고
1: 그래서 덕분에 감사하게 그 27년에 있는 또 노하우를 잘 또 전수해 주셔가지고
0: 네.
1: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잘 또 이끌어 주셔가지고 참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3: 정말 열정적으로 네. 지도해 주셨죠. 네. 정말 자리에 앉지도 않으시고 계속 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요구해 주시고
4: 각자 지도 주셔서 잠재성을 네. 끌어낼 수 있는 보컬도 그렇고
0: 그래요.
4: 악기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연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 제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0: 잘 포장해 주시는 것 같아요.
3: 유성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왜냐면 제가 프로듀싱을 해봐서 네.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 막 요구를 하는데
4: 네.
0: 그거를 요구를 받는 분들은 상처를 받더라고요.
4: 그럴 수도 있어서
0: 뭐 그분은 안 그러셨겠고
4: 아 근데 본인의 목을 많이 갈아 넣었습니다.
3: 맞아,
4: 저희한테
3: 그래요?
4: 소리를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세요 하는 예시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지금 네. 기사도 나왔는데 한 달 넘게 후두염이 안 나가지고
1: 지금까지도
4: 제가 두 달 두 달째 뭐 김종아 남편 전도사 후두염이 안 나 뭐 이런 그런 기사가 지금 나고 있어요.
0: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4: 그 정도로
3: 실제로 네. 저희의 보컬 실력이 또
4: 많이 좋아졌어요.
3: 많이 좋아졌던 네.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2: 네. PD이자 보컬 트레이너
3: 맞아요. 네. 트레이닝을 받았죠 네. 정말. 네.
0: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앨범 이 현장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서
4: 역시
0: 기대됩니다. 이 앨범 보니까는 곡수가 22곡이에요.
4: 네.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실물이 22곡이고요.
0: 예. 더 네. 많아요?
4: 아니, 제 얘기는 이제 다섯 곡씩 저희들이 네. 이제 발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완제품으로 다른 버전으로 또 선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않는 내수용을 오늘 김도현 사역자님께 먼저 이렇게 증정 뇌물용으로 이름 싹 적어서 못 버리시게
0: 감사합니다.
4: 증정 드렸습니다.
0: 요즘 네. 이렇게 앨범 또 이렇게 나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서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0: 그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가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게 되면?
1: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마다 여기 있는 22곡 중에 5곡, 6곡씩을 온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나요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5곡이 유튜브와 뭐 각종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총 4번에 걸쳐서 나오고 마지막 번에 이런 실물 앨범이 하나가 더 제작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0: 맞습니다. 네. 기획력도 상당한 기대가 되는. 그 앨범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 이런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누가 좀
2: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담겨지고 있는 요즘 시대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찬양의 패러다임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고백들을 담아내는 음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성 가운데 이 음반들이 좀 제작이 되게 되었고요. 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희 만나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되는 은혜 고백들이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라 이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음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만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이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의 고백들을 제 개 교회가 담아내는 찬양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고 더 건강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나교회가 먼저 한번 시대해보는 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담아냈습니다.
0: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3: 맞아요. 네.
0: 되게 어려운
3: 야시는군요. 역시
4: 잘은 아십니다.
0: 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설교문을 노래로 만든다는 거는
3: 맞습니다.
0: 또 이렇게 목사님이 노래에 맞게끔 이렇게 네. 그거를
3: 근데 저희들이 조금 특이한 거는 설교도 같이 하는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요 찬양 집회마다 지금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아, 이 설교문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바는 이건 것 같다. 이런 이 추출이 빠른 거죠. 그래서 아, 이 설교문에선 이런 부분이 강조되면 좋겠고 이번 시리즈에선 이런 게 강조되면 좋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곡을 만들고 그걸 성도님들하고 이제 그 시즌에 계속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되게 재밌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어떤 이 문화로만 갖고 있지 말고 이걸 좀 나누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0: 되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 설교문을 그냥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래의 역할이라는 게 그걸 같이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는 게 많은 교회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네, 저희들이 이거를 부르고 나서도 뭐 5년 지나서도 그 곡을 부르면 그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는 거죠.
0: 그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가 불려지다 보면 또 다른 의미들이 네. 또 생각나고 다른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노래의 역할들이 맞습니다. 또 있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 이게 보니까는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김병상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네. 유은성 전도사님이
3: 네 같이 곡
0: 같이 네, 나연 목사님이랑 같이
3: 저도 네, 네 함께 이 곡을 썼어요. 네. 이 내용 자체는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네. 경쟁 용어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좀 그래서 좀 이렇게 구미를 당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내 힘과 스펙과 내 능력이 사실 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또 빼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이제 이런 가사를 갖고 만든 찬양입니다. 아까 들어보신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0: 네, 첫 곡 네, 아까 네, 소개하면서 네. 타이틀곡 외에도 1번 5곡 가운데 청취자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곡이 뭐가 좀
3: 지금 그래도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오고 있는 곡이 물들어라는 곡인데 네.
1: 물이 들어왔죠.
3: 네.
1: 물들고 있습니다.
3: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말하는 게 이 직업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0: 이런 드립을
3: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만나교회는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되게 큰

0: 이벤트예요. 네. 1년에 이제 두 번씩 네. 이제 전교인들이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회인데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른 곡인데 주제가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곡임에도 이제 남녀노소 함께 이렇게 부르시면서 좀 이 예수님께 물들어가자. 빌립보서 시리즈였거든요. 기쁨에 물들어가자. 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네. 왜 이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찬양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이 들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들어가주세요.
1: 네, 한번 물 들어올 때 네, 물 들어라는 찬양 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 월십 첫 번째 앨범에 수록된 물들어라는 찬양 들어보셨습니다. 앨범 하나 준비하는 데만 해도 2년, 제작도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뭔지 한번, 앨범 제작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제작하고 있는.

0: 같은데 역시 네, 힘들어요.
1: 기대되는지
2: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또 만나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을 이 앨범에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그 만나교회의 슬로건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인데 결국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찬양들이 같이 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이제 교회의 목회 철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물들어라는 찬양도 들어보셨지만은 누구나 다 들어도 되게 좋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문화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그 드림팩토리라는 데서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녹음 받아주시던 기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어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같이 녹음을 하시다가 어느 날에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찬양이 저희 앨범에 하나 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은 도대체 뭔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1: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2: 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그렇게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고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3: 목사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녹음하려니까 또 그것도
1: 성경 강의 절반 듣고
2: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3: 네. 상상이 됩니다.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일반 그 엔지니어 분들하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음악이 좋은데 왜 가사를 좀 바꿔서 일반 사람들도 듣게끔 만들지 않을까 궁금한가 봐요. 그분들도.
1: 그렇군요.
3: 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음악을 빼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종교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기엔 되게 독특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서 또 전도의 기회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이게 22곡을 저희가 이번에 녹음은 이제 다 해놨는데 5개, 6곡씩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전도사님께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게 22곡을 한 번에 내다 보면은 사실 몇 곡은 듣고 몇 곡은 좀 사장되는 곡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곡들이 좋으니 이걸 나눠서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나누자.
3: 시즌별로 그런. 이렇게 되는
2: 거죠. 네, 거군요. 맞습니다.
4: 오십니다. 나이로한 오십니다. 심프름 오십니다. 장인우 오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끔 했습니다.
3: 아, 기획력도 상당히 좋네요.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5: 유전도사님 감사합니다.
3: 유전도사님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어디가 계신 거예요?
5: 보고 싶습니다.
3: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활동하시느라고. 만나교회 예배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 특별한 이유, 만나교회 어떤 부분이 특별하냐고 설명 좀 해주세요.
5: 김명삼 목사님께 상상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예배에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적 철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1년 전에 모든 설교를 다 써놓으십니다.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그 예배의 메시지들, 그 설교의 메시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만나교회의 예배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코어 핵심적인 그런 근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그냥 준비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적인 부분들, 또 오프라인에 오시는 성도님들에 대한 배려들, 안내들,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배에 있는 진정한 그 가치들을 잘 담아내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쓰고 있어서 만나교회가 또 예배가 또 이렇게

0: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왜 오신 것 같긴 해요.
2: 지금
0: 갑자기 시켜가지고 네. 네, 주님이 또 네,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네, 하나님의 임재. 네. 네.
2: 충만하네요. 극동 방송이 네, 남다릅니다.
0: 네,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1: 예, 분위기를 좀 바꾸고. 네. 아, 되게 군인 같아가지고. 여태까지 나온 그 게스트 중에 제일 좀 모범생 같은. 아, 저희 방송은 되게 인터뷰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준비 없이 막 하거든요. 그분들은 스터디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딱 하면 당신 이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서로 분위기 좋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연습하거나 녹음하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좀 즐겁게 자유롭게
3: 찍고 못 쓴 것도 뭐 네. 있고
1: 찍고 못 쓴 거라는 게
4: 아니 네. 그냥 처음 제가 녹음을 들어갔을 때였는데 네. 한 3시간을 연달아 녹음을 했었어요.
1: 3시간 동안?
4: 네네네.
1: 오, 힘들었다.
4: 근데 이제 8마디 녹음하고 에? 그걸 다 이제 쓰질 않았습니다.
1: 8마디를 녹음하는 건데 3시간을 한 거예요?
4: 네.
2: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공부를 시키신 거죠?
4: 뭐, 오. 네.
1: 윤성 목사, 전도사님하고는 녹음하면 안 되겠네요. 저는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앨범들이다.
1: 네. 그리고 나서 못 썼다는 거잖아요.
4: 아, 그러고
2: 새로 며칠 다시
4: 그러고 한 2-3주 있다가 그 곡을 다시 네.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게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1: 그렇구나. 네. 제가 만나 뵀을 땐 되게 유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2: 유한하세요.
1: 아,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2: 아니에요. 유한하신데.
1: 안 넘어가시네.
0: 그리고 저희가 그때 녹음했을 때 그 코러스를 네. 교회에서 같이 싱어하시는 분들이 네.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녹음이 길어지고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까지 같이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코러스 녹음에 하하 뭐 이런 네,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네. 정말 성도 그 싱어분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몸을 다해서 찬양을 했던 것이 그때 너무 저희한테 감격이 되었고 아, 이 음반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구나. 그 새벽 1시의 찬양이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1: 좋은 추억이죠. 네. 성도들이 노래를 맞습니다. 하면서 같이 네. 녹음한 그리고 또 그게 나오면 네. 앨범으로 나오면 되게 좋잖아요.
0: 네.
1: 그렇죠. 맞습니다. 저기 내 목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 내가 하한 소리가 들어가고
0: 맞아요.
1: 이게 참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0: 네.
1: 이번 앨범은 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예배 자리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 티켓도 이렇게 주셨는데 네. 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근데 좀 있으면은 하네요. 만나교회에서 앨범 발매 기념 찬양 콘서트라고 합니다. 햇빛 투게더 콘서트 열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2: 네. 일단은 저희 만나옷이 함께 이번 앨범을 가지고 찬양하고요. 또 우리 해피투게더에 속해 있으신 연예인분들하고 저희들이 듀엣도 하고 또 이분들의 찬양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래도 함께 하시기로 한 분들이 송지은 씨, 또 양동근 씨, 네. 그리고 K-스피릿, 그리고 레비스탕스, 마이크로닷, 범키 그리고 우리 스페셜 MC로 말자쇼 지금 하고 있는 정범균 형제 함께 해주셔서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 말자 할배쇼를 좀 하려고 신앙 가운데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는 쇼도 함께 토크로 좀 설교하듯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해피투게더가 복지사각지대에 이게 환우들을 돕는 환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익금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티켓을 파는 건 아니고 무료여서 누구나 오실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우려고 함께 마음을 좀 모았습니다.
1: 일반적인 찬양 콘서트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은데 우선
2: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나교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20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저희들이 하니까 부담 갖지 않고 누구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안 믿는 분들 이렇게
2: 그러니까
1: 오셔도 부담 없이 같이 맞습니다. 예배드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친근감이 맞습니다. 생길 것 같아요.

0: 많이들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좀 시간상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좀 축복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1: 누가 먼저 하시나요?
2: 저부터
1: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0: 초대하면서 네.
1: 저희가 만든 이 찬양이 예배 자리에서 불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작은 바람으로는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들려지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설거지하는 그곳에서 또 운전을 하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이 들려지고 불려짐으로써 그 자리에서도 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좀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0: 아멘.
3: 네. 크리스천 기독교의 문화가 네. 요새 많이 좀 활발해지는 시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연예인분들도 많이들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 된 것을 공개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앨범도 그런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좀 일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함께 이 앨범에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을 불러주시고 각 개교회에서도 도전해 주시고 네, 이런 문화들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4: 네. 네. 찬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에 담겨진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귀한 음반으로 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5: 네, 만나교회가 선교적 교회인데 참 세상을 향한 마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많고 또 만나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비결과 또 찬양들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 월십 모시고 목사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이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의 단계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Something의 단계는 모세가 왕자로 있을 텐데요. 이땐 모세는 자신을 뭔가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습니다. 둘째는 Nothing의 단계로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something에서 뭔가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Everything의 단계로 그의 인생의 절정기인데요. 이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능자, 에브리띵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빌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성화됐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담겨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박상규의 질그릇에 담은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정말 에브리띵이 되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약한 질그릇에 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 단계로 묘사했죠. 첫 번째 something, 두 번째 nothing, 마지막 세 번째 everything.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뭔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 저는 에브리띵입니다.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는데요. 유료문자 샵1069,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면서요. 아, 내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에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심령에 촉촉히 내리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아멘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어제 이어 오늘도 질그릇에 대한 묵상 나누고 있는데요. 이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질그릇에 담긴 그 소망과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거꾸러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삼행의 길을 묵묵히 힘차게 걸어가고 계시죠?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담은 보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말씀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강력함입니다.

나는 썸띵이고요. 나띵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에브리띵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 그 소망을 감사함으로 간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려움이 영혼을 위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을 포위된 성에 비교했는데요. 군대가 공격해오면 모든 자원을 다 끌어모아 성벽 뒤에 숨어 적이 물러갈 때까지 음식과 물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자원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버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돌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달라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들려드릴게요.

0: しね
1: え。방금들으신첫번째찬양은마커스월십의내안의한계를넘어였고요두번째곡으로조홍성의예수나를사랑하시네듣고오셨습니다계속해서좋은찬양준비했어요 Simply For 의고난내용은편히쉴곳과띄워드리고요이어서하은의주는나를기르시는목자예요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라넬 해리스의 은혜 아니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른 어떤 위험이나 또 고난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문제 해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기보다 다른 곳에 더 의지할 때도 많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조는 강한 성이요라는 첫 찬양으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이 찬송의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눈을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찬양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내 죄를 사해주신 분, 그리고 무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에 깨우쳐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북녘당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방송 듣고 계실 우리 한국계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영혼들이 저 북녘 땅에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또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북한 인민군 출신의 우리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잠시 후에 칼럼 전해드릴 거고요.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북한 바로보기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 이 한반도 땅의 자세한 날씨 소식

0: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헛된 것과 거짓에서 떠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던 것에서 진실을 보게 되고 헛된 것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은 거짓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북한 주민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김정일이 태어난 장소가 백두산이 아니라 소련의 하바롭스크라는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바롭스크 가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김정일이 태어났던 장소가 있고 또 김정일이 살았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짓으로 북한 주민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는 7.27 73주년 전승 기념절이 있었는데 북한 주민 모두가 미국과 남한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고 해서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남한이 먼저 북한을 침공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시작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보면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가서 받아왔던 그런 자료들, 그런 승인을 받았던 내용들이 다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보여주는 모든 장면들, 또 농장 기업서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방송이 다 만들어진 거짓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북한 사회 어느 곳에도 보면 진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간부들은 거짓과 부패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북한 사회 전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당연시하게 여기고 주민들을 지켜내야 되는 안전원들과 당 간부들이 뇌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헛된 것에서, 거짓말에서 우리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400만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실을 알게 되길 원하고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됨과 거짓 위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함 위에 세워진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북한 정권과 지도자들의 거짓에서 빨리 헤어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는 한국에서 송출하는 TV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BBC는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함경도에서

0: 목선을 타고 2023년에 탈북한 강규리 씨는 한국 라디오와 TV 방송을 시청하던 중 탈북민 이순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북한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대북 방송은 생각과 의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대북 방송. 현재 민간 방송 중에는 극동방송만이 KBS 한민족 방송과 함께 대북 방송을 실시 중인데요. 북한 인권과 알 권리를 위한 대북 방송, 그 의미와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한국의 방송을 듣고 탈북하신 분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BBC 코리아가 한국 방송을 듣고 탈북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이분이 강규리 씨인데요. 언제 탈북을 하신 거죠?
2: 이분은 2023년 10월 23일 밤 10시 30분 동해상으로 어머니, 이모 그리고 젊은 남성 한 명과 함께 목선을 타고 탈북했습니다.
1: 예, 목선을 타고 탈북을 하신 분들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자, 이분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에 발각이 돼서 추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할 때 북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북한 강원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소형 목선이라서 빠르지도 않고 또 과하게 몰면 파도에 부딪혀서 전복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북한 당국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요. 또 그 주머니 속에는 탈출 직전에 어머니가 구입한 극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당황한 결심을 가지고 탈북을 시도했는데 추격은 4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목선이 북방 한계선을 넘자 끈질기게 따라오던 북한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북쪽으로 돌아가서 탈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참 용감한 탈북길에 나서서 성공하신 분이신데, 자, 이렇게 BBC에서 보도한 강규리 씨 어떤 분이십니까?
2: 네, 강규리 씨는 20대 여성인데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가 투숙신앙을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함경남도로 추방되었습니다.
1: 네.
2: 그 이후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조개잡이 잠수배를 마련한 강규리 씨는요, 직접 선주가 되었습니다.
1: 예.
2: 20대 초반의 여성이 배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는 북한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규리 씨는 잠수공 3명, 기관장 등 5명 어부를 고용했고요. 또 수심 30m로 내려가서 그 조개를 캐는 작업을 했습니다.
1: 오, 네. 네,
2: 코로나 이전까지는 수입이 상당히 안정적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당국이 조개 판매를 통제하면서 이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 예, 20대 초반부터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의 부를 좀 누렸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윤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탈북의 결심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를 말씀을 하셨나요?
2: 네, 뭐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1: 네.
2: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사실은 한국 방송이라고 합니다.
1: 네.
2: KBS 한국인의 밥상,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을 몰래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1: 아, 북한에서요?
2: 네네네. 네. 네, 실제로 한국과 인접한 황해도, 또 함경도 해안, 또 평양 인근까지 전파가 닿는 지역에서는 한국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을 몰래 듣고 시청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1: 예.
2: 북한 당국은 수신기 다이얼을 납땜해서 채널을 고정시키지만 주민들은 중국산 기기를 몰래 들여오거나 고정된 주파수를 다시 조종하여서 한국 방송을 봤다고 합니다. 강규리 씨는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연설을 들으면서 불 꺼진 방에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1: 예.
2: 또 결정적인 계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순시 씨의 증언인데요. 한국 방송에서 이 씨가 북한에서 겪었던 일과 한국 정착 생활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규희 씨는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아, 한국이 우리를 국민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도 가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예. 생각했다는 거죠.
1: 이렇게 이제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영향을 좀

0: 미칠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방송의 힘이 대단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자, 오늘 규리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1: 네. 규리 씨 얘기도 좀더 정리를 하면서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0: 예.
1: 첫 번째로 강규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방송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와 현실을 보여주는 숨구멍이자 희망의 창구였어요.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시청하는 이유는 그걸 보며 하루를 버틸 희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파수가 안 잡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USB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본 한국 방송 때문이었어요라고
0: 네.
1: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버티는 희망이라는
0: 와,
1: 표현이라든지
0: 예.
1: 안 잡히면 숨이 막힐 것 같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한류 드라마도 북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규리 씨에 따르면 함경남도에서 청년들은 한국말투를 흉내내고 또 고백할 때도 한국식 표현을 써야 통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0: 오,
1: 겁니다.
0: 네.
1: 또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도 어렵다라는 증언이 있고요. 또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일 뿐이며 현실화하려면 저처럼 뉴스와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0: 예.
1: 북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자유 없이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 또 USB를 통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실시간으로 한국 방송 채널을 접하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렇게 힘들게 안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0: 그렇죠.
1: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탈출을 앞두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러나 그 친구는 남조선 정부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끝내 남겼다고 했다는 거죠. 규리 씨는 그 친구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실을 접했다면 선택이 달라졌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고요. 또그 친구가 지금쯤 후회할 거다라고 조금 더 설득했더라면 가져왔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0: 예.
1: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0: 그렇죠. 예.
1: 이때 국가정보원은 대북 송출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기존 TV로 한국 방송을 볼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수신 기술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0: 예.
1: 다섯 번째로는 2025년 5월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총회 고위급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규리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규리 씨가 증언을 끝내자 북한 김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 유감스러운 건 부모와 가족조차 버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웠다는 것이다. 이렇게
0: 비난을 했죠.
1: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0: 예.
1: 규리 씨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처음에는 대사의 말에 엄청 화났지만 곧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엔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0: 예.
1: 여섯 번째로는 지금 우리는 극동방송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도 북한에서 청취를 합니다.
0: 그렇죠.
1: 사실 청취 사실이 모니터링 되고 있죠.
0: 네.
1: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이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살려내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한국 상황이 대북방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0: 예.
1: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신뢰 형성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는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만드는 큰 통일 가치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0: 예.
1: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 또 특별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방송이 많이 줄어들고 민간 방송 가운데는 사실은 저희 거의 극동 방송이 유일하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많이 줄어들었는데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 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극동방송과 한국방송, 미국방송을 듣고 있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탈북 문제는 탈북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탈북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이 문제라고 믿습니다. 탈북을 문제로 생각하기 전에 북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돌아보게 하고

0: 하나는 북한 당국자들과 남한 당국자들이 단기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건강한 가치를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건강한 통일 가치를 제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판문점 도끼마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됐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50주기를 맞아 당시 희생된 미군 장교들의 유족이 한국을 찾아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는 유엔군 초소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이 도끼와 새 몽둥이를 들고 유엔군을 공격해 미군 장교 아서 보니파스와 마크 베롯이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한반도에는 6.25 전쟁 정전 이후 처음으로 데프콘 3 준전시 상태가 발령될 정도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요. 사건 당시 공동경비구역 한국군 중대장이었던 김문환 예비역 소령은 보니파스 소령이 숨지는 순간까지 곁을 지켰으며 이후에도 희생자 가족들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는 사건 50주기를 맞아 보니파스 소령의 두 딸과 외손주, 증손자 등 3대가 한국을 찾았고 베럿 대위의 조카와 조카 손녀도 함께 방한했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주한미군과 유엔 사령부 주재로 판문점에서 열린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IT 인력 수천 명이 미국인 신분을 도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해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약 1년 동안 북한 IT 조직을 추적한 결과 한 조직이 불과 석 달 동안 미국 기업 1,000곳 이상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도용해 여러 가명으로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고 챗GPT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들이 AI 활용을 경계하자 딥페이크와 AI 얼굴 변환 기술을 이용해 면접관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 현지 브로커가 회사 노트북을 대신 받아 보관하면 북한 인력이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팜 방식도 이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북한 IT 인력이 연간 최대 30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불법 취업 IT 인력이 벌어들인 임금의 최대 90%가 북한 정권으로 송금돼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석 달치 월급이 한꺼번에 지급되지만 각종 공제금을 떼고 나니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공장 노동자의 최저 수준 월급은 3만 원으로 석 달치 9만 원 가운데 사회보험료 9천 원과 부조금 6만 원이 공제돼 실제 손에 쥔 돈은 2만 1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해산의 시장에서 쌀 1kg이 45,500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석 달치 월급으로 쌀 1kg도 살 수 없었던 셈인데요. 북한의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에는 노동자가 매달 노동보수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공장에서는 10%가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기준이 바뀐 것인지 해당 공장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서는 월급이 수개월씩 밀리는 경우가 있고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결혼이나 장례 부조금 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노동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쿠릴 열도 남단의 이투루프 섬을 찾아 수산물 가공 공장과 병원, 학교 등을 둘러봤는데요. 이투루프는 일본이 북방 영토라고 부르며 반환을 요구하는 4개 섬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가 1945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상으로는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2010년에 방문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찾은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문 전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훈련을 참관했으며 러시아는 이달 쿠릴 열도와 사할린 주변에서 미사일과 사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양국은 영유권 문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토 협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인 항공 체계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00%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보다는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갖추지 않은 일반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내년 2월부터 25%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국방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는 세계 무인항공체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 3,839만 명을 기록하며 개항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기준으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 3,779만 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2년 국제여객 세계 10위에 오른 뒤 2019년 5위, 2024년과 지난해 3위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으며 환승객도 18.1% 늘었습니다. 전체 여객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분기 44.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4단계 건설 사업을 마치면서 연간 1억 600만 명의 국제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현재 101개 항공사가 53개국 183개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개항 25년 3개월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미국 국무부와 나사 등 해외 주요 기관 10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잘못된 지명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반크가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사전 등을 조사한 결과 미 국무부의 대한민국 여행경보 페이지에는 한국이 동쪽으로 일본해와 해상경계를 접한다고 적혀 있었으며 동해 표기는 없었습니다. 나사 지구관측소의 위성사진 콘텐츠도 한반도를 설명하는 본문과 지도에 일본 해만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브리테니커 키즈는 한국 관련 항목에서 동해를 우선 변경하면서도 일본 관련 항목에서는 일본 해만 사용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본문과 지도의 표기가 달랐습니다. 반크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가 검색 결과와 생성형 AI의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일본의 단독 표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크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에 대해 해당 기관의 표기 수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9.4% 올라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가운데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9.4% 상승해 멕시코의 페소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 중국 위안화 등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와 수출기업의 달러 매도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는데요. 중동지역의 불확실성 완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화가치 상승은 수입물가 부담을 낮추지만 수출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저하와 원화 환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률은 0.53%로 주요국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움직이면 수출입 기업 모두 대응이 어려워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화장품을 넘어 한국산 치약과 구강관리 제품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패션지 엘르는 최근 미국에서 입안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한국식 구강관리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치아 착색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국내 브랜드 치약이 새로운 K-뷰티 제품으로 주목받으며 미국 아마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포스트는 서울에서 발견한 한국산 치약이 기존의 대표적인 K-뷰티 상품인 마스크팩의 인기를 밀어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식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미국 구강용품 업체 콜게이트도 K-POP 스타 아이돌 같은 미소 갖는 법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 제작진과 협업해 태국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K-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9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로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충청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3도, 홍성 22도, 낮 최고기온 대전 32도, 세종과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포항과 부산 25도, 상주 23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기온 포항 33도, 부산과 상주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종일 맑게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7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 서귀포 30도, 이어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평안남도 안주와 평안북도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강계 2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평양 29도, 신의주 28도, 강계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에서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 청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해산 18도, 장진 17도, 무산 15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장진 23도, 무산 22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19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늘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품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님들,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들 가운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탈북 과정이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능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담당.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8월 19일, 오늘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이더라고요. 23년 전 오늘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엔 건물이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유엔은 오늘을 세계 인도주의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음식과 약을 보내고 구호활동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도 하죠.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 있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히 북녘 땅에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전해지고 아픈 이들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약과 그 치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소망이 그 땅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8월 19일 수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과 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시선을, 증오의 손길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중부의 손길만이 가득하기를, 시기하는 죄악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고백인 아멘으로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 새벽을 채워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꺼져있는 기도의 불을 다시 일으켜라. 꺼져있는 성경 읽는 불을 다시 켜라. 꺼져있는 전도의 불을 다시 일으키라. 꺼져있는 사랑의 불, 꺼져있는 복음의 불 다시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거장 바울사도가 아들 같은 데모디에게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처음 믿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고등학교 때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지 들고 신학생들 쫓아서 미국 소도시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별로 신앙에 깊이 없고 예수 믿은 지가 몇 달 안 되는 저에게 신학생들 쫓아서 전도지를 조그만 도시에 가서 거리에 가서 나눠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어이 컴온 나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너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첫째 욕을 하더라고 나더러. 사실 강대상에서 그런 욕을 입에다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더러 뭐라 그런 거냐, I hate Korea. 6.25 동란 때 참전했던 사람인데 그때 저 최전방 일선에서 얼마나 춥고 떨었는지 꽁꽁 얼은 간수매 통을 뜯어서 먹으면서 전쟁을 했다고 그러면서 I hate Korea. 그러면서 나더러 욕을 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 왜 미국 왔느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키 큰 신학생들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지고 보호해 주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가더라고.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열댓 명 전도지 나눠주니까 자기 한 사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도지 들고 신학생 뒤를 따라서 전도지를 나누어줄 때 그 열심이 내게는 어디 갔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불릴듯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한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이제 집사람하고 이혼회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이혼회했는데 골든 시간은 골든 타임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일날이에요. 왜? 그때는 같이 뭐 운동 구경도 가고 그때는 같이 교회도 가고 베스프로 음악회도 가고 할 때인데 저는 벌써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부터 토요일날 주일날은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열정. 그런데 어떤 면으로서는 그 애인을 뺏길까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 조그만 소도시 댕기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돌아댕길 때 그 열정 하나님께서 내 나이 90에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키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앙 그 열정, 처음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정 어디 갔어요? 나 예수 처음 믿고

0: 뭐 한국에서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가 뭔지도 몰랐고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랐을 때 거기서 신학생의 전도를 받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도한 그 불을 다시 일으킨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전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부름받아 나선 우리 한 몸, 그 불길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의 물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한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가 고향인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한국 정착 8개월 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우리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볼 텐데요.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벌써 우리 북녘 중국 러시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세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처음 이 남한 땅을 밟았을 때 태국을 거쳐서 중국에서부터 태국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잖아요.
0: 네.
1: 비행기에서 내리시고 나서 이곳을 밟으셨을 때 그 감회가 다들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0: 네.
1: 선생님은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을 처음 밟았을 때?
0: 네. 우리가 태국에서 하나님 공부를 할 때 우리 선교사 선생님 말했습니다. 비행기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우리를 환영한다고 멋있는 사람들이 쭉 길 서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정은 아 남한 땅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이 보잘것 우리를 환영한다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 마음을 처음에 저희 멘설이 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사 선생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왜 없을까?
1: 거짓말인가 싶으셨겠어요.
0: 그렇지. 거짓말인가 네. 저는 생각했어요.
1: 네.
0: 그러다 또 생각한 것이 아 내가 가슴 조임에 이르던 것이 후련했어요.
1: 아.
0: 사람이 없으니까나.
1: 긴장이 풀리셨군요.
0: 네. 긴장이 많이 풀렸죠.
1: 네.
0: 그래서 내려서 우리를 차를 태우고 국정원에 갔을 때 국정원 문 앞에서 벌써 가슴이 뭉클했어요.
1: 아.
0: 내가 이 국정원이 국정원이란 자체가 우리 조선에서 말하면 안기부예요. 안기부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전 다 살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1: 아.
0: 이 국정원에 들어가면 이전 우리는 다 살았구나 이 생각이 정말 있지 무섭고 공포에 질려서 정말 그

0: 엮고 문전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정말
1: 긴장이
0: 긴장이
1: 있으셨어요.
0: 많이 하고 떨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나 국정원에서 환영사업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쫙 서서 그럴 때 아 인천공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하는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우리를 말하면 북한의 안기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을 환영을 하는가 나는 생각한 것이 그게였어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적세를 채우고 우리를 거저 감옥에다 여는 것을 생각했어요.
1: 연일 조사하고.
0: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환영사업을 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그 허실마다 그 좋은 집 허실마다 한 사람 지었어요. 들어갔을 때 거기는 궁정 같고 우선 생활비 다 있고 그럴 때 생각했을 때 내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우리 같은 이 우리 말하면 죄인이에요 다. 이런 사람을 이런 데 엮고 감옥이 아니라 조선에서 말하는 그 감옥인데 절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구나. 턱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1: 네.
0: 정말 바꿔졌습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 야 우리가 정말 살아왔구나.
1: 제 생각에는 아마 공항에서 그렇게 환영을 네. 했으면
0: 그럼
1: 무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괜히 이목이 집중되고 네, 부담이 네. 배가 네. 되실까 봐 네. 가서 네. 환영하지 아마.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네, 네, 들면서 지금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데 네. 에이 거짓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0: 있어요.
1: 북한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감옥에 먼저 보내고
0: 그렇습니다.
1: 조사하고
0: 우리 같은 감옥에 저리 들어갑니다.
1: 네.
0: 나오지도 못하는 감옥에 정치범입니다. 우리가 잡혀가면 북한에서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고
1: 맞아요.
0: 어떻게 해서나 거기서 마음 편안히 살겠군 다 배려를 주고 매일과 같이 간식 매일과 같이 반찬도 7가지 8가지 반찬을 주고
1: 오, 많이 주네요. 네. 근데 게다가 선생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0: 네, 맞습니다.
1: 거기서도 교회 네. 예배가 있고
0: 예배가 다 있습니다.
1: 나와서 또 사회생활 교육을 받으시는 하나원에서도
0: 네.
1: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잖아요.
0: 계속 했습니다. 네, 일요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맞습니다. 나도 새벽 예배를 몇 번 나갔습니다. 하나원에서 네 나가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1: 정말요?
0: 무대에 올라서서 예.
1: 어떤 찬양 부르셨어요?
0: 실로암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중창으로.
1: 보통 특송이라고 하는데 중창으로
0: 네.
1: 실로암을
0: 네, 실로암. 예.
1: 같은 동기분들이랑 같이
0: 네,
1: 부르신
0: 네,
1: 거예요?
0: 네, 네.
1: 그 특송 얘기하시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찬송은 또 어떤 찬양일지도 궁금한데요?
0: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1: 은혜.
0: 네.
1: 최근에 그 북한의 신앙생활을 소재로 나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도 네. 은혜라는 찬양이 화제가 네. 됐잖아요. 보셨어요?
0: 네. 못 봤습니다. 아직.
1: 아직 못 보셨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이제 어느 날에 우리 목당 단체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1: 보시고 나서의 소감도 궁금한데 네. 지금 북녘계 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잖아요.
0: 네.
1: 굉장히 화제가 되고 인기가 있어요.
0: 야,
1: 우리 이 영화가 북한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0: 네.
1: 여기서 나왔던 찬양을 우리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0: 네.
1: 은혜. 어떤 구절 좋아하시는지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 찬양을?
1: 네.
0: 아, 예. 은혜. 예, 은혜 하겠습니다.

0: 운의 노래 다 있을 뻔해.
1: 맞아요. 정말 이 가사처럼 네. 노려왔던 모든 네. 것과 지나온 시간과 이 모든 순간이 네.
0: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가 여기를 먹읍니다.
1: 정말 저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고백이 이 찬양의 가사에 참 녹아져 있어요.
0: 네.
1: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정말 네.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네.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그렇게

0: 일하시고 복음 통일을 속히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1: 네.
0: 그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8개월 동안 너무 잘 지내셨지만
1: 네.
0: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참 많은 게 다르잖아요.
1: 네.
0: 아,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예,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모르는 것도 많아요. 온지 이전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전철 타도 그렇고 버스 타도 그렇고 혹시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나 어떤 사람들은 본체도 하고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럴 때 제가 좀 슬픈 게 많았습니다. 야, 저는 이게 한국 땅에 와서 정말 잘 살자고 하고 보람 있게 살자고 하는데 왜 사람들 옆에서 곁을 안 줍니까? 내가 속으로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날 보고 내가 눈물 흘리니까 내가 그때 혼자 전철 탔어요. 내가 길을 잃어서 왔다 갔다 세 번이나 했어요. 그다음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거 이 불쌍한 이 딸을 더 하마했습니까? 내가 지금 집을 잃어서 사람들하고 물어보는데 대답해 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다 할때 옆에 어떤 할머니가 내가 우는 것을 보고 왜 우는가 안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난 집을 잃어 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한국에 온지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전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느라 아까 이 차를 지금 세번 탔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말했었어요. 어떻게 타고 어떻게 가라 해서 그 할머니 덕에 내가 그대로 해서 집을 도착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말을 안 했으면 이 할머니도 나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정말 죽음 먹으면 아깝구나 하고 내가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0: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방송을 남한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소적인 부분들을 비춰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고 마음 가운데 그런 돌이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1: 네.
0: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런 일화들이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화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그런 기도 제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자매님의 고백이 어려있는 오늘의 찬송, 손경민 씨의 은혜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그리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자 오늘 하루도 그 문을 열고 있는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터전에 가득할 줄 믿으면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정착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특송으로 올려드렸던 실로암 찬송 함께하면서요.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 주 아버지의 샘물과도 같은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도 행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한 분뿐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 새벽의 문을 열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는지 아닌지, 이 거룩한 광복을 누리는 삶인지 아닌지 우리 마음을 그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분이 맺는 첫 번째 열매가 본문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 있는 거 맞지요? 그럼 예수님 있는 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이름 예수,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이름 예수, 이 예수 이름 까닭이 나요.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을 성경적으로 한 분일수록 영적인 세계를 깊이 넓게 아는 분일수록 예수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똑같은 이름을 계속 생각하면 지겨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름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루 이틀 뭐 5년 10년 수십 년 예수 이름 불러도 질리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본질로 돌아간 여러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가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되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꼈던 분들이 태어나시고 나면 호흡하는 걸 이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자유를 빼앗겼던 경험이 있는 분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가 해방되었을 때에 삼천리반도 금수강강에 강산에 이 감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던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 믿는 걸 인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였어요. 아니, 진심으로 감사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마음에 없어도 뭐 감사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위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척하지 못하지요. 진심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감사했습니까? 소망을 가진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2: 너희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1: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예배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어둠의 자식이거나, 그래도 여러분이 믿으니까 어둠의 자식은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다고 하는 분이 소망이 없다면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혹 지금 어려워도, 형편이 좀 남북이 부끄러워도, 마음속으로 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에 개입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분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맛 나야 합니다. 살맛 안 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분명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소망 없네, 아이고 도저히 안 되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겠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가정입니까? 지옥입니까? 소망이 없으면요 가정을 지옥 만드는 겁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기죽일 만큼 큰 거인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등치가 훨씬 큰 거인이 여러분 앞에 딱 서면 겁이 나요 안 나요? 이분들은 별로 겁 안 나는가 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쪽은 노예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 번은 노예를 갔는데 한 2미터 되는 분이 등치 이러고 머리는 또 빡빡 깎았어요. 그래서 왜 깎았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할 때 머리를 깎았잖냐고, 내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런다고 말은 해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심스럽더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저거예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빼믿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초말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요. 요즘 말로 객사 하나님이 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거인 봤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 밥이 되리라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그래 밥 줄게,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밥으로 주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납니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행복과 불행 뭐로 결정되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소망 관점에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씨뿌리는 농부 왜 씨뿌려요? 미래에 열매 거둘 걸 기대하니까 씨뿌리지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 기도 생활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생활 않는 분이 있으면 뻔한 겁니다. 요즘 그분 소망 없어요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 없으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뭐 손주들이요, 영악합니다. 여러분의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애들은 여러분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나도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앞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희망 없네, 아유 그러면 애들도 아 우리 가정 희망 없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모습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앞에 벌어질 텐데요. 전개될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극복해내야죠. 그들이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이 극복해내는 소망,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이 살아갈 세대는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애들이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으로 소망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면서 소망하며 감사하는 성도, 그의 거룩한 광복 누리는 심령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넘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다면, 전능자를 향한 기대가 없다면 본질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동적인 믿음 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한숨지며 살아간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믿겠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가련한 영혼입니다. 이 믿음은요, 현실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내 현실보다 더 크게 보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꿈,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은요, 매사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이러다 목상하겠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도 지겨운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도 망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분위기, 내가 원하는 만큼 대우받길 원하는 교회 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 운영 방식, 이걸 자꾸 말해요.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요런 사람들은 꼭 분란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종이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박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보성줄로 하나님을 결박해서 내 마음 한쪽 구석에 감금시켜 놓고 내가 하나님 행사하는 겁니다. 이 망령된 일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질문이 달라지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하노라. 뭘 인해 감사한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어주고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사랑으로 배려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상대방도 나도 인생 역전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저 사랑이 쏙 빠지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여러분 허물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허물 있을 때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상처에 소금 뿌리듯 상대방의 허물을 막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런 교회 초신자가 나가고 싶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진리,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요, 그건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신 주님의 종이라면, 그러면 사랑이신 주님의 지체답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으로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물리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세세토록 찬양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바울이 뼈저리게 감사하는 것은 어버이 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골로새 교인들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골로새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그 난잡하고 타락한 성문화가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개종해가지고 골로새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개종했으니까는 그런 옛날 습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고맙게도 그 유혹을 다 끊어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니 감사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하면요,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쉬운 말로 얘기할까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봤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멩이 본 거 주목해야 하나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가 그 돌을 보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돌멩이는 그냥 돌이 아니네요. 금광석이네요. 그럼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돌멩이고 흙도 묻어 있고 다른 돌들처럼 별품도 없지만 그 안에 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돌의 전부가 아니니까, 세련수에 가져가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정련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80억 인구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모습이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잖아요. 아니 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움도 꿈틀거립니다. 감사한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속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억날 때만이라도 그 상대방을 향해 배려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미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목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 말씀만 보죠. 이사야 말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가 자라고, 내가 지금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본질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잣나무가 나도록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접붙이는 은혜를 주신다. 찔레나무가 자라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본질을 회복하면 화석류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0: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거룩한 광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평안남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5도, 서울과 대구, 광주, 여수, 목포, 포항이 24도, 평양과 함흥, 강릉, 대전이 23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청진, 춘천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가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강릉, 대구, 목포가 31도로 보이고요. 제주가 30도, 평양 29도, 신의주가 28도, 안개와 청진이 27도, 해산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다시금 흘려보내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구별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즉,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한 가지만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정답은 없겠지만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은 주일 성수일 것 같습니다.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나 나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다니는 행동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주일 성수란 믿는 자로서 기본적인 행위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모든 일상의 노동을 중단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과 깊이 사귐을 나누는 것이지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341장, 새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교회가 지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확장하는 사역의 장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이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손가락질을 하고 질타를 퍼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교회가 있기에 우리 예수의 이름이 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에 속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의 단절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예배와 교제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지요. 교회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가 215장, 새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주일 성수는 성도의 신앙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고 최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시험이나 신앙의 실족함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교회를 통해 또 극동방송을 통해 더욱 주께 가까이 가셔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 마지막 찬송입니다. 찬송가 221장, 새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송 나누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평온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0: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은 참 고맙겠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일터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쭉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에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첫째,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는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긍휼을 의미한다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그 렉시컨 사전 중에 BDB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 사전도 호세아 6장 6절의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연관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두 번 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채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십일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6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지금 그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9절에서 한 번은 이웃을 향한 긍휼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긍휼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봐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 호세아 6장 6절보다 더 후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 될 거다.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명확하게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돈이 심각합니다. 혼돈이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표이고 수단이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명하신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혼반지 예를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반지, 그것은 결혼의 증표고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죠? 결혼반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반지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20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박 나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기념으로 자기는 차를 바꾸면서 3억 원을 들어 포르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 반지를 위해 동대문 시장가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 청년들도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지 보고 결혼합니까? 반지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작은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구절이 말라기서 1장 6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주인 내지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람어로 사용하셨어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아바라고. 그런데 그럼 여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아니요.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

하셨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르라고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낳으신 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언약이 그 당시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메스터, 혹은 주님, 로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가는도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설교를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갈 텐데 두 번, 세 번, 네번 이해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걸볼수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으면 지금 말라키는 훨씬 그 후대인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지내도 그냥 가만두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와 수단이며 따라서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큰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라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본문이 아니라 읽은 구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심지어 1장 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1장에 좀 올라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아까 사실 성경 전체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키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 버렸고요. 지금 하나님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예배를 보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이 날까요? 상상조차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봐야겠죠. 제 말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이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토록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전 시대가 잘못된 건 다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0: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본질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까? 아,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 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당연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이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우리의 첫 고백은 오늘도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가 돼야 하죠.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문제가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혹시 나는 오늘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스마트폰 경고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42.6%로 2명 중 1명꼴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여흥거리로 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자 인쇄물과 달리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도파민을 뿜어내는 SNS와 쇼폼 등을 24시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과의존을 하게 되면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첫째, 현저성.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된다. 둘째, 조절 실패. 스마트폰 사용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셋째,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면서도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 아이 어른 구별 없이 예배 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화면을 켜서 시간을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작거려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을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소중한 순간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순간에는 스마트폰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을 보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스마트폰의 과의존함으로 신체, 심리,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만지지 맙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메조소프라노 황혜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건축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어요. 시작한 지를 오래되었는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짓는 게 아니에요. 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되죠? 아하,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분명히 비전을 가지고 회복과 발전을 위하여 시작을 했는데 비전 킬러들이 회방을 하는, 아,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건축 공사가 멈추어진 거죠. 그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에스라 4장 1절 말씀, 요게 근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누가 들었어요? 비전 킬러들. 나의 꿈을 가로막는, 회복과 발전의 몸부림을 키를 쓰고 가로막는 그 대적들, 그 대적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저들이 기도한다더라. 저들이 이제 미래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더라. 대적들이 이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 비전을 막아요. 온갖 방해를 다하면서 이 발전을 가로막아요. 이 대적들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페르시아 왕이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두 번씩이나 상소를 올려요. 여러분, 말이 상소지만 고발장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고소고발장. 이거는 막 진을 빼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인간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이, 비전 킬러들이 왕에게 두 번씩이나 고발장을 냅니다. 그 고발장 내용이 뭐냐면 4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금님,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면 더 이상 세금을 안 낼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에게는 세금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재원이 있어야 국가를 경영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지으면 저들이 이제 옳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세금을 안 낼 겁니다. 두 번째 고발은 뭐냐면, 이 성전을 짓고 나면 임금님의 영토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임금님,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면 힘을 모아서 임금님을 대적하고 소요와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아,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들을 때는 깜짝 놀랄, 세금을 안 낸대, 나라의 영토를 잃어버릴 것이래, 이거 지어놓으면 힘을 모아 폭동, 소요를 일으킬 것이래. 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발장을 두 번씩이나 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임금이 이런 성전을 지으라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뉴스예요. 이게 전부 다 허위 보도예요. 그런데도 잘 모르니 어느 임금이 이런 고발장을, 이런 뉴스를 듣고 성전을 지으라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중단이 된 거예요. 이 고발장 때문에, 이 비정 킬러들의 방해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뭘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고소고발장들, 이런 비정 킬러들, 여러분의 꿈을 그렇게 꺾어버리는 못된 인간들. 여러분, 그게 인생이고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 중단된 세월이 무려 몇 년이겠어요? 16년입니다. 16개월 아닙니다. 16년. 오, 큰일 났습니다. 하루가 급한데 오늘 수출 1억 불, 내년에 수출 10억 불. 야, 지금은 몇 억 불입니까? 한때 수출 1억 불, 수출 10억 불 돌파했다고 우리 온 나라가 어깨춤을 춘 시절이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하루가 급한데 16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회복의 꽃은 쉽게 피지 않는다. 부흥의 꽃, 발전의 꽃은 참 쉽게 피지 않는다. 16년을 이 꽃봉오리가 피지를 못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오늘 5장은 16년이 지난 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5장은 16년 동안 멈추어진 그 다음의 일, 그래서 다시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년이 지난 다음 다시 건축하는 것을 시작했다. 여러분, 4장과 5장 사이에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해방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용기를 내었어요.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한다는 게 용기 아닙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만 뭔가 다시 시작할 때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다. 16년 만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일어나는 것, 한 국가가 보릿고개를 듣고 발전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첩첩산중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까요? 여러분,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 공무원들이죠, 관리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자, 여러분, 16년 만에 용기를 내었어요. 16년 만에 우리 김 집사님 용기를 내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이쪽, 이게 유대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 지방을 총괄하는 페르시아 왕이 파견한 최고 관리 총독, 이해되죠? 그 총독 이름이 다뜨네예요. 여러분, 유대를 총괄하던 페르시아 총독 다뜨네가 공사 현장에 온 겁니다. 공사 현장에 와서 물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명령했느냐? 구청에서 받아온 건축 허가서를 내봐라.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건축 허가서를 내보라는 거예요. 무슨 법적인 근거로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함부로 못 짓죠? 하물며 규모가 그렇게 큰 성전을 짓는데 건축 허가서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뜨네가 요구한 게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총독 다또네는 사실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파견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지역을 살펴야 되죠. 소요와 폭동은 없는가? 허가받지 않는 어떤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없는가? 이 다또네는 일을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회복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법적인 근거를 대라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이 공사에 참여하는 일꾼들 명단을 제출합니다. 여러분, 서류가 안 맞죠?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다또네는 허가증, 구청에서 청장 도장이 딱 찍힌 건축 허가증을 내봐라. 이런데 4절에 보니까 낼 게 있나? 오늘 공사하는 사람 인부들 명단을, 리스트를 딱 낸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뭐라도 내야 되잖아. 여러분, 힘이 없는 나라, 힘이 없는 사람, 뭐라도 내야 되잖아. 서류 한 장이라도. 인부들 명단을 낸 겁니다. 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하고 명단만 제출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함입니까? 믿음의 담대함입니까? 참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쪽으로 추가 조금 기웁니다. 어찌되었든지 공사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재밌는 게 5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공사를 시작하는데 다또네가 허가증을 내봐라. 허가증 없는데요. 공사 인부 명단만 제출을 합니다. 그럼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죠?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5절 하반절 희한한 말. 그 희한한 게 총독 다또네가 그들의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막지 않았다가 아니고, 내가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막지 않았다가 아니고 막지 못하였더라.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총독하면 참 힘이 많잖아요. 유프라테스강 이쪽 지방 그 엄청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막지 못했을까요? 제가 찾은 답은 총독 다또네가 긴가민가 한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방을 관리하던 총독, 페르시아 총독 다또네가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느냐? 법적 근거를 대봐라. 그럼 요 장면, 자기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또네가 정확하게 16년 전을 알았다면 치우라 하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잘 모르는데 법적 근거를 대봐라 내면 되는데 없어. 근데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진짜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도장을 탁 찍으러 허락을 했다면 하지 마라 했는 순간 이 다또네가 죽는 거예요. 다또네도 잘 몰라. 긴가민가해. 그래서 여러분, 왕에게 질의서를 보냅니다. 임금님, 이게 맞습니까? 답장을 기다려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요즘은 이메일로 하면 5초 안에 편지가 갑니다. 카톡으로 하면 2초 안에 갑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 여러분, 여기서 저까지 말 타고 질의서 전달하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그 사이에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네. 이런 은혜, 이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독 다또네의 긴가민가하는, 페르시아 왕이 진짜 명령했다면 자기 목이 날아가. 함부로 스톱 못해. 근데 가만히 놔두자니 허락을 불허했다면 놔두는 게 또 목 날아가. 그래서 질의서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공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를 꿋꿋 삼키고 모든 문화재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나간 조선 총독부 총독, 이 또 히로부 총독이 총독, 이 총독은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권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느낌에 너무 몸조심한다. 여러분, 총독이 9급 공무원 아닙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본디오 빌라도 급의 총독. 그런데 너무 몸조심해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일단 중단시키면 되지 이걸 왕에게 보고하고 묻기는 왜 묻는가. 그리고 그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공사는 진행되고.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예요. 이 대목에서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조심하는 닷던 애를 보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쫄보가 되었어. 쫄보 닷던 애를 보지 말고, 에스라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눈으로 이 장면을 한번 바라봅시다.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닷던 애가 엄청난 권력이 있는데 쫄보가 됐어. 몸조심을 해. 그 사이에 공사는 계속돼. 그 사이에 비전은 앞을 향하여 가고 있어. 이걸 그냥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5절을 한번 봅시다. 이 5절 안에 신앙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닫던 애가 어느 날 쫄보가 되었어. 몸조심을 해. 왕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려.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공사는 계속되고 미래를 향하여 발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 에스라가 뭐랍니까? 제일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으므로. 여러분, 닫던 애가 신중론자, 또 닫던 애가 절차 중시자, 이해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말이야. 그 사람이 왜 쫄보가 되었는지, 왜 그 와중에 그 권력을 놔두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몰라. 그러나 결정적인 건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셨다. 하나님이 돌보시니 이런 말이 안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 있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이 전혀 없죠. 이게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내 인생 위에 있다는 말은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러니 이런 희한한 일이,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에스라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방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차나 없이 멀멀멀멀 했지만, 참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의 몸부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었다. 여러분, 총독 닫던 애가 직권으로 중단시키지 않고 막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눈이 주의 백성들 위에 있었다. 이게 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11장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초하루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나오잖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아세요? 거기 강도 제대로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뜨거운 바람이 몰아쳐 곡식이 여물 때 하나님

뭐 눈이 그 위에 있어 뜨거운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어. 그런데 총독 탔던 애가 그 권력을 가지고 막지를 못하고 왕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요거는 임시적입니다. 답장이 오면 어떡할래요? 안 오면 근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임시야 임시.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법적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봤던 애가 물었잖아요. 이 공사를 시작하는 법적인 근거 누구의 명령이냐? 그 근거를 찾아야 돼. 그 문서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 그 법적인 근거가 뭐죠? 에스라 1장 1절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 여러분 그게 문서예요 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원본 문서가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어떤 비전 킬러들, 어떤 방해꾼들도 더 이상 입을 못 대. 그걸 찾아야 돼. 항암이 완전히 끝나야 돼. 그걸 찾아내야 돼.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서가 고레스 왕 원년 그리고 지금 다니엘 이 에스라 5장이 다리오 왕 2년 1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원본 문서는 지금부터 18년 전의 문서야. 그때 임금은 고레스고 지금 임금은 다리오 왕이야. 여러분 18년 전의 문서를 지금은 대통령 기록 뭐 보관실도 있고 다 이 어떤 다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어. 여러분 18년 전의 이 문건을 어디서 그 엄청난 궁궐 그 저장 문서 보관소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다뜨네에게 서류를 받잖아요. 법적 근거를 못 찾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할까요? 다리오가 이 문서를 여러분 없애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문서를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아, 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여러분 18년 전에 그 문서를 무슨 일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지도 모르는데 그 이전의 왕은 아마 마음이 불안해서 뭔가 있어서 중단시켰을 건데 닫던 애가 질의서를 올렸는데 이거 옆으로 던져도 되는데 그 문서를 한번 찾아봐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여기저기 뒤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6장 2절 한 장 넘어가서 6장 2절 메데도 앙메다라는 도시의 궁성의 문서 보관실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할렐루야 원본을 찾았네 여러분. 18년 전에 있었던 그마무시한 국가 기록 보관소 마침내 원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 원본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원본에 너희들의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정확하게 나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원본을 확인을 하고 6장 12절에 보니까 질의서를 올린 총독 닷돈에게 답장을 합니다. 이제 원본을 확인했으니까 왕이 답장을 하잖아요. 답장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신속하게 짓도록 도와주라. 할렐루야. 와 원본에 그리 돼 있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돈이 들어갈 건데 재정 지원도 해주거라.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하셔. 여러분 이게 긴가 민가 해서 막을까요 말까요 하는데 신속하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재정 지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할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드디어 성전 공사를 마쳤어요. 미래를 향한, 회복을 향한 기반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치면 20년 만에, 16년 멈춘 지 다시 시작한 지 치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역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날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이건 역사예요, 역사.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그날, 그 좋은 날, 1945년 8월 15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세 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 세 명의 왕의 문서, 이 세 명의 왕의 칙령을 따라 이게 또 역사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해방, 이집트 카이로 선언, 독일의 포츠담 선언,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위해서 여러 나들이 모여서 이런 서명, 선언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 이 역사의 역사,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1945년 8월 15일,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에스라가 한마디 더 해요. 우리 이걸 신앙의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문서에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 이 앞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 문장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이 세 명의 페르시아 왕의 명령 문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우리 눈에 안 보여. 이해할 수 없어. 역사책에 나오지 않아. 그러나 신앙의 눈에 들여다봤을 때 유다의 해방, 대한민국의 광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페르시아 왕의 지도자들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때가 되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 이런 위대한 마무리를 하게 하신 거죠.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해방 이후 이 멋진 회복과 발전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입니다.
1: 지금까지 이 나라 이민족과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여호와이레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시대 영적 광야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홍해의 한물에서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마라의 쓴물이 마른 막대기로 단물이 된 것처럼 마른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생수되심과 땅의 곡식이 아닌 하늘의 만나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나라 이민족의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먹게 하셨고 짓지 않는 집에서 안식을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임하게 하심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려요. 우리는 혼자 걸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도 있고요. 더 오래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그저 곁에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도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서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73편 23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하나님의 복음책의 겸디 김겸 PD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동료와 일하고 또 친구와 연락하기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정작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내 곁에 계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아니면 잠시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라고 이렇게 한마디 건네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랑 같이 계시잖아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에게 부어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 번씩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될까요? 오늘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저 말로만 오늘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 앞에 잠잠히 기도해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이 표현을 동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의 키워드 바로 동행입니다. 오늘 키워드 서머도 동행을 주제로 함께 준비했는데요. 오늘 어떤 말씀 그리고 어떤 묵상글 함께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귀한 아침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수 있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 함께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로그인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또 시작했는지 지금 아트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홀리원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옹기장이의 시편 19편, 그리고 가스펠 싱어 10이어스의 날마다 사랑.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오늘의 키워드 서머로 함께 할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주 특별한 당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세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고 은혜 아래 머물며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아직까지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함께 말씀 묵상하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동행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기도하는 여정, 또 신앙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진 않은지 이 아침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나눠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아트가 키워드 썸머 동행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고백이 담겨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 잠잠히 모세의 고백 함께 보시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정말로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묵상글, 그리고 기도문까지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주세요. 동행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로 보실 수 있는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인분들과 함께 가실 수 있는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자 하는데요. 8시까지 동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성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과의 동행을 잠잠히 묵상해보는 귀한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묵상의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크워십의 지성소의 설이라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잠잠히 주님과 교제의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바로 동행입니다. 이 기도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앞서 있진 않은지 이 아침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함께 묵상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주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도 생겨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목적지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응답이 빨리 오는 것보다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면 잠시 걸음을 늦춰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이끄시는지 기다려보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기도의 여정에서 또 신앙의 여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동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씩 보폭을 맞추는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동행이에요. 이제 오늘의 기도문 함께 나눌 텐데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행이라고 보내시면 오늘의 묵상글과 기도문 보내드리는데요. 기도문 함께 받아보시고 함께 읊조리시면서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귀한 아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의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면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제가 앞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걸음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해주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재촉하기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제 생각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매일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응답을 받는 것보다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더 귀한 은혜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 삶의 앞에 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그 걸음에 발맞춰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서머, 오늘은 동행을 주제로 함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어떤 마음 품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묵상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의 여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동행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살다 보면 또 순간순간 내 마음을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내가 구한 자리에서 누리며 또 구하며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기도하고 또 묵상하셨는지 그 마음 잠잠히 표현해보시고 또 오늘 그 마음 꼭 풀어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묵상글 못 받으신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시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8시까지 동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

0: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에 있는 말씀으로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Do not treat God's covenant lightly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위해 결혼식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대통령도 취임할 때 국민 앞에 헌법적 통치를 하겠다고 선서를 하며,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신뢰는 이런 약속과 언약 위에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신뢰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바로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도 불과 며칠 만에 그 언약을 뒤집어버린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심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God never treats covenant breaking lightly. 본문은 유다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 제11년, 즉 BC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죠.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히브리 종들을 모두 해방시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서 히브리 종은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자 그들은 다시 종들을 붙잡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맺는 거룩한 약속을 의미하죠.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죠. 본문 18절에도 바로 그 의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식을 행하고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으니 너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며 결단하죠.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결단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영국의 청교도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지막에 항상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자주 기록했습니다.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회는 약속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 신뢰가 영국 사회와 법질서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신대학교의 교훈도 코람 데오 아닙니까?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하게 유지되죠. 무엇보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자주 깨뜨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이며 우리의 실패를 대신 담당하신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참된 회개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증명된다고 알려줍니다. Genuine repentance is proven by lasting obedience. 예레미야 34장의 가장 비극 적인 장면은 백성들이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준 후에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끌어다가 다시 복종하게 하였더라. 뜻이 변하여는 히브리어 슈브에서 파생된 표현인데 본래는 돌아오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죄로 다시 돌아간 것, 곧 악으로 되돌아간 배교적인 전환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같은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도 돌아갈 수 있지만 죄로도 되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두려워서 순종하는 척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북상하자 바벨론이 잠시 철수했고 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즉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신앙도 바뀐 것이죠.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가짜 회개를 결코 참된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는 히브리어 할랄입니다. 이 단어는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들다, 모독하다, 욕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약속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자체를 모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 사람과의 약속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은 엄숙히 경고합니다.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헤르만 바빙크는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외쳤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개는 눈물의 양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19세기 영국의 노예제 폐지

0: 운동을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한 후에 정치를 떠나 수도원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국회에 남겨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부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조롱과 실패를 반복해서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제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한 번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순종으로 증명된 것이죠. 우리도 예배 시간에는 뜨겁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주일의 감격보다 월요일의 순종입니다. 예배당에서의 눈물보다 일상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우리의 의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순종하도록 붙드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를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내지 말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보다 지속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심을 보여줍니다. God faithfully fulfills his covenant through Christ. 예레미야 34장은 인간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 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유다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넘겨주고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판은 감정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순종에는 복을, 불순종에는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4장은 그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심판이 아닙니다. 불과 몇 장 전인 예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인간은 옛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여기서 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다스인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고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이다. 또한 조직신학자 마이클 홀트는 새 언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 언약은 인간의 충성을 전제로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이다. 우리는 수없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언약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으로 우리는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제63기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호스피스 교육과 자원봉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051-990-608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총회 문화법인이 8월 25일 화요일 오후 1시 땅끝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니팅을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8244-600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웨이크닝 예배자 학교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대연중앙교회에서 사전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게이트웨이 신학교 예배학교수 스티븐 브룩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4306-780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마마클럽이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부전교회에서 8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59-39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

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어제는 제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 압제를 떨치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한 지 81년이 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수탈했는데 그중에 경제적인 수탈도 굉장히 컸습니다. 경제적 수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수탈입니다. 곡물이나 광물을 그들이 직접 가지고 본토로 가지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수탈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야비한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차관이 필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차관을 제공합니다. 억지로 떠맡겼습니다. 1894년도 청일전쟁 직후부터 차관 공여가 시작되었고 러일전쟁이 끝났을 때쯤 되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1907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빚이 약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가 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1년의 세입이 약 13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우리나라 살림에 맞먹는 규모가 일본에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금을 갚을 능력도 없었고 이자를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도래합니다.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빌미 삼아서 땅을 자꾸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통째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삼키겠다는 야비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라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대구에 살고 있었던 김광재, 서상돈 같은 사람들이 1907년 2월에 대한매일신보에 광고를 실습니다. 2천만 동포들이여, 우리가 즐겨 피우는 담배를 3개월 동안만 금연하자. 그거라도 모아서 국채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국채보상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1907년 2월 23일에 대구 남일동에서 7분의 부인들이 한 모임을 만듭니다. 이분들의 모인 이름이 이렇습니다. 남일동 폐물 폐지 부인회라는 겁니다. 부인들이 시집 올 때 은가락지, 금가락지, 은장도 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거라도 우리가 내어놓고 이 나라 부채를 갚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름 없는 7분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으로, 진주로 1년 3개월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끝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모였을까요? 14만 3천 원 정도 모였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1,300만 원인데 14만 3천 원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중심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의병들도 남성이고 금연운동도 남성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일어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금연으로 절약해서 부채를 갚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자발적 기부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기부 운동을 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정성들이, 이런 독립을 향한 염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땅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살고 있는 건 우리 조상 누군가의 빚지고 있는 겁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견디고 이겨내면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에 기대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전에 믿었던 분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믿음 생활을 이어간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빚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헌신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함께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겁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난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울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 주님을 식사 초대했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에 각 성과 여러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머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생활을 통해서 보면 대단히 기념비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린 그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있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창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놓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쏟아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시, 감사와 예배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을 겁니다. 박수치고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 악한 의도를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시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만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넓은 마음을 가졌구나.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사람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찬사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 칭찬을 자꾸 즐기려고 합니다. 자화자찬을 즐기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즐기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우려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성과 여러 마을로 떠나가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사역하셨음을 배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칩니다. 종도 보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시 나인성으로 갑니다.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의 찬사를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세례 요한이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성심껏 그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또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사막으로, 광야로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성취시켜 주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시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것을 자꾸 생각하면 광야의 길이 나는 것도 사막의 강이 나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터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과거의 영광만 되새기고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이루어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1절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 것,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선포하시고 전하셨습니다. 여기 선포하다라는 말씀, 캐리소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캐리소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전령이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령된 사명을 가지고 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령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이 전령에게 왕의 친서를 줘서 전달하라고 합니다. 왕이 전령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대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령이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왕의 생각을 빼버리면 됩니까? 왕의 명령 그대로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빠뜨림 없이 그대로 전해야 이것이 전령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전령된 사명을 받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눈빛과 행동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일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전령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멋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빼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해버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의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헬라의 학문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 시절에 최고의 학문은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자신의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이 쓰는 재료가 그리스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고전 문학입니다. 일리아도, 오디세이. 거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풍부한 인문학적인 지식과 고전에 대한 지식과 철학적 사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솟아나옵니다. 하루는 그리스 아테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각종 신상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이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서 설교합니다. 말은 설교였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설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수사학적인 기교로 철학을 사변으로 해서 인문학적 지식과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편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깨닫습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령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나는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했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도가 곧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 길을 그가 전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배운 지식으로 철학적 사변으로 고전으로 수사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구나.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전령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곧이곧대로 하나님만 전하는 전령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세 분의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성들.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섬겼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섬김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섬김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소유는 곧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건강, 시간, 경험, 지식, 지혜 등등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귀신 들림은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한둘도 그런데 일곱 귀신이 들렸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가족도 부모 형제도 일가 친지도 이웃들도 다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살리신 분, 나를 고치신 분, 나를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 여인은 평생을 섬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인이 특이합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헤롯입니까?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목베어 죽인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의 청직이라고 그랬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 이 사람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분입니다. 헤롯은 자기 왕국의 재정을 그의 청지기에게 다 맡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금고도 출납을 이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헤롯의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생도록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절과 3절,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그리고 이어서 여성 세 분의 이름과 다른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꾸미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어떤 여자들이 됩니다. 어떤 병에서 고침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어떤 다른 여자들은 다 치명적인 질병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나, 권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헤롯의 최측근입니다. 의사에게 가보지 않았을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병원도 다니고 의원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병고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간 곳이 바로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헤롯이 처음부터 이 여인을, 자기 부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의 청지기가 또 헤롯이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마지막 방법으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가 자기 아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두고 사람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이 헤롯의 최측근 청지기의 아내라고 해서 여인을 문전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한 한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 병마에 시달리고 병고침을 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본 것이지 내가 내쳐야 될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관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으로 시몬을 보지 않습니다. 시몬 그 자체를 보신 분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웠을 겁니다. 다른 의원을 만날 때는 자신이 가진 부귀영화, 권세, 권력이 무기가 되고 힘이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전박대 당할까 봐, 이것 때문에 내 병고침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쳐줍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여인 요한나가 평생을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성향과 취향이 있습니다. 나와 한두 번 다툰 사람 서로 말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굴 안 보고 평생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관용의 사랑을 입은 요한나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세 번째, 수산나입니다. 수산나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낳은 여인도 아니고 그의 집안이 요한나처럼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저 우리처럼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평생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평범한 한 여인인데 그 당시 식민치하에 살았던 팔레스타인의 한 여인인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난한 평범한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예수 믿으려고 해도, 교회 다니려고 해도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일쑤고 마음대로
예수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0: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여인 수산나도 평생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열정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치관 속에 깊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그만큼 이 땅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질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소유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수산나처럼. 그런데 이 여인들의 섬김이 지속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섬겼는가?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 가장 두려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하룻밤 지난 그 새벽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 당할까봐 가장 무섭고 가장 겁나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여성들이,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까지 섬겼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 여성들이 그 자리를 갑니다. 성경은 이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다른 여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더라, 디아코네요. 끝까지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신 특별한 주님과의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감격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은혜를 함께 갚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중간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이 여인들처럼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끝까지 유지되고 이 여성들로 통해서 예수님도 섬김받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속적인 섬김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한 내일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곡의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간곡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대에 마땅한 고백, 이렇게 이어집니다. 김윤진의 음성으로 어저께나 오늘이나, 웨이홈의 보혈 찬송 메들리,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까지 찬송 퍼레이드 이어지고요. 오늘의 60분도 찬양으로 가득히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더 부스 브라더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워커스 투 헤븐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앤 머레이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레리 오렐의 음성으로 The Love of God 함께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줍니다.